러빔의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뜨라 월요일 아침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들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대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595번님도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파이팅! 그리고 한 주간도 은혜 가득한 좋은 방송 전해주실 피디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팍팍 주셨는데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네. 2042번님 하나님 안에서 나도 좋은 사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그죠? 새로운 사람이죠. 네.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일 겁니다. 6181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화창합니다. 새날 한 주의 시작이라 조금 설렌인데요. 이한 주도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다들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짠 하고 어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지, 만나게 하실지, 어떤 특별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큰 변화 없이 매번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그것 또한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또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기대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그 기대하는 소망을 담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기대 지금 들어오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육아나 8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니 삶 속에 기대할 일들로 채우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아, 기대다 할 때도 기대가 되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살짝 이렇게 기대고만 있어도 기대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표현이신데, 아멘입니다. 네. 오늘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기대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아멘. 8929번님, 남편이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단축 근무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남편 퇴근 후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보낼 것이 기대가 됩니다. 2주 동안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길 결단했었는데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하셨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남편이 이번 주부터 해서 2주 동안 단축 근무인데 6시 퇴근해요. 보통, 모르죠. 출근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네. 6시에 퇴근을 해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2주 동안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고요. 또 식탁 교제도 잘 하시면서 더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기대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 출첵 받고 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이에요. 8929번님께서 신청곡은 보내지 않으셨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말씀하시며
1: 주님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내모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내모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세 글자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어요. 1번 여호와, 2번 아파트. 1번은 여호와, 2번은 아파트입니다. 문제가 오늘은 월요일이라 정말 쉽게 준비했거든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1번 여호와, 2번 아파트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들어갈 세 글자 1번, 2번 중에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그저 주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은 가볍게 좀 시작해봤으면 해서 좀 생뚱맞은 보기도 준비를 해봤어요. 1번 여호와, 2번 아파트.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00

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595번님, VIP로 정한 친구를 만나서 함께 영화도 보고 차 한잔 마시려고 시도 중인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자꾸 기대가 됩니다. 어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뭐 상황은 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계속해서 설레임도 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VIP 친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요. 7240번이 아주 앙증맞게 보내주셨는데 정답도 잘 맞춰주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퀴즈 정답들 보내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어렵지가 않으시죠?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9절 말씀이에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뇌물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1번 여호와, 2번 아파트. 네. 무엇을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땅이 주어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4540번님 정답 보내주셨어요. 교재를 챙기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휴가 나온 아드님 또 맛있는 거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네. 휴가 나왔으니까 또 잘, 또 시간도 그렇고, 네. 잘 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자주 불렀던 곡이에요. 라고요. 보내주셨네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퀴즈 정답들 계속 남겨주고 계시고요. 4420번님께서는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죠? 저는 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귀요미 유치부를 섬기는 귀요미 선생님이거든요. 아, 자기 이름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귀요미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답니다. 아, 행복해하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네, 아, 그 사명도 막중하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율동하는 그 모습,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또 옆에서 잘 그렇게 우리 양육해 주실 4420번님 응원합니다. 네, 우리 귀요미 선생님 파이팅! 네. 퀴즈 정답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1번은 여호와, 2번은 아파트입니다. 보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호와, 아파트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 펜로드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함께 하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늘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었죠. 여호와가 정답이었습니다. 1번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1595번님, 우리 귀요미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귀요미 선생님, 파이팅! 저는 교회 중고등부 꼰대 선생님입니다. 저도 귀한 카네이션 생화로 받았습니다. 그러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4540번님은 귀요미 유치부 선생님, 파이팅! 저는 귀요미 아가들과 예배드리는 영아부 교사예요. 그러고요. 와, 영아부, 또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까지. 우리 뜨란 애청자분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직분을 잘 섬기고 계시네요. 와, 정말 파이팅입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네, 3044번님, 그리고 854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94번님, 여호와셨고요. 저는 지난 금요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마음은 허전하고 힘들지만 좋은 곳으로 가신 거 감사하게 오늘도 힘내봅니다. 마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또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연락이 없으셨네요. 네, 거의 매일 출첵하시는 1094번님이셨는데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잘 보내드렸다라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어머니의 또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1094번님의 가정이 또 주님 앞에 또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1094번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사랑이들한 1부 끝곡은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데이바이데이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광풍으로 표류한 지 열나흘째 되는 밤에 바울 사도는 이제는 살았으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했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승객 모두 용기와 위로를 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38절을 보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모든 승객이 바울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죄인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믿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승객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저마다 믿는 신이 다 있는데 바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처음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열나흘의 시간 동안 바울은 승객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정도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비결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나는 바울처럼 흡입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흡입력과 지도력의 비결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는 있습니다. 후천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흡입력과 지도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자 딸란트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흡입력과 지도력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흡입력, 또 말씀과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교회를 섬기기 위한 흡입력과 지도력, 이 모든 것을 갈망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흡입력과 지도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따라 배부르게 먹은 다음 알렉산드라에서 로마로 수송하던 값비싼 곡물인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유는 밀보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신뢰하는 바울이 배는 손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밀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삶도 둘 중 하나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의 행복인가, 예수님과 가족인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예배인가, 놀이인가. 둘 중 하나는 우리는 포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선택과 포기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미련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선원들은 밀 부대를

바다로 버렸고 어느새 날이 샜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항로를 벗어난 만큼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39절을 보면 마침 경사진 해안

0: 눈에 띄거늘, 은호하다라는 이 미완료 동사가 세 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있는 항만은 영일만과 같은 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배가 영일만 근처에 있고 송도 해수욕장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원들은 논의하고 또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명의 안전은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헤쳐나갈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선원들은 감론 을바 끝에 배를 빨리 제어하는 방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배를 안전하게 접안하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성공이 불확실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일단 배를 고정시켰습니다. 42절에 헤엄쳐서 도망할까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분사가 나옵니다. 군인들은 물에 들어가면 죄수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로마법에 죄수가 탈주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군인들은 짧은 순간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반대합니다. 이유는 단 한 사람, 바울 사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백부장은 지난 14일 동안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 살리는 통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리시는 보배가 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부서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죄수들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영은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들은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3044번님 당첨이 되셨죠? 감사합니다라고 안예진님이시네요. 은혜로운 방송 고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고 방송을 고정, 네,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의 그 라디오 채널 1번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 계시면은요, 저요라고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극동방송의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그 1번부터 쭉 번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극동방송이 단연코 1번이죠. 하시는 분. 그냥 시동만 켜면은 그냥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접니다. 라고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접니다. 저요. 라고요. 출처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눌팅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저요, 접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듣고 계시네요. 저요, 자동입니다라고요. 7240번님, 9413번님, 당근 저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4927번이 그렇죠, 저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0482번이 접니다, 저요. 시동 걸면은요. 아, 시동 안 걸면 극동방송 안 나옵니다. 시동 걸면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8929번님도 접니다.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극동방송 항상 1번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나요? 0310번님께서도 접니다 하셨고요. 1595번님, 저도요. 차 궁뎅이에는 빨간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아, 시동을 켜면은 극동방송이 나와요. 그렇군요. 차그 뒤쪽에, 그죠? 빨간 주파수, 저희 극동방송 스티커를 탁 붙여놓고 시동 바로 켜면은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하셨어요. 와. 905번님도 접니다 하셨고요. 6902번님 접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218번님, 제 차의 고정 채널은 무조건 극동 방송이죠. 오늘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면서 듣고 있네요. 늘 은혜와 감사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소리의 지명현 목사님 찬양 콘서트에서 배워서 반가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오천교회에서 지명현 목사와 함께한 찬양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 그때 저 인사드렸었는데 보셨네요. 네. 오셔서 한번 또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네. 1218번님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고 무조건 극동방송입니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네요.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고맙습니다. 5948번님 접니다. 시동과 동시에 각 가끔 지인이 타면은 채널이 하나뿐인 걸로 알지? 해요. 라고. 아, 지인이 타면은 나 채널 하나뿐인 거 알지? 라고 하면서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나 봐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요. 5948번님 보내주셨어요. 아, 저 이분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떤 분이 타더라도 알지? 나 채널 하나뿐인 거? 그냥 이거 들어.

들어야 돼. 좀 억지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혹시 또 예수님 모르는 분이 타시면은 또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00번님, 온리 극동방송이죠. 상추, 물김치 담그면서, 네.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직 극동방송입니다. 라고요. 0482번님, 채널 고정되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다 이해합니다. 0482번님. 오타도 제가 다시 수정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네. 3577번님, 저요 하셨어요. 2000년 첫 차,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도 역시 FM 1번은 포항극동방송 90.3. 아, 뭐 2번, 4번은 제 눈에 안 보여요. 고정이지요. 라고 하시면서 3577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012번님도요, 저도요, 차, 집, 직장에서 잠들기 전까지 항상 감사함으로 듣고 있어요. 라고.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채널 고정이시네요. 제가 선물을 다 드리고 싶지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몇 분을 추첨했는데요. 0482번님, 그리고 6902번님, 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제 생긴 밴드 앨범이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들으시면서 아, 저도 있는데 저도 채널 고정입니다. 1번입니다 하시는 분들 접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0: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제 생김 밴드 앨범의 찬양이었습니다. 0482번님 주소 잘 도착을 했고요. 이름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이름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902번님은 이름이랑 주소 잘 도착했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차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와, 잠들기 전까지 방송 온종일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접니다, 저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이 시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고요.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1: 5월 18일 단순하고 꾸밈 없는 삶.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달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종종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자아의식적 노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지 말고 단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당신으로부터 흐를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생명의 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들의 백합처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붙들고 많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들의 백합처럼 단순하고 꾸밈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모르는 가운데 당신이 사는 매 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공중 나는 제르브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2571님이세요. 접니다라고 들어오셨고요. 혹여 택시를 타도 극동방송 틀어달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우리 찐 애청자. 극동방송 사랑하시는 분이 또 여기 계시네요. 2571님. 보통 이게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 나누거나 그냥 조용히 있거나 그냥 거기 틀어놓은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딱 타도 기사님 극동방송 90.3 틀어주세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신답니다. 네, 감동받았어요. 2572번님. 2572번님께 선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2572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택시 타시나요? 네. 택시 탈 때마다 기사님께 채널 고정 해주세요라고,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보라고 또 전도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육아나 82번님, 단순하고 꾸밈 없는 삶.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셨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꾸밈 없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양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희 극동방송 제24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죠. 믿음 하나, 이성신 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희수빌의 삶으로였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복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보내드린 사랑해드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요. 6181번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미리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극동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저쪽에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의 근거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한 단체나 교파를 보고 있는데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에 대해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4절의 몸에서부터 시작해 6절에 하나님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아무리 분열하고 서로 다르다고 다투어도 결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을 나누어 놓은 것과 동일한데 인간들의 재성으로 인해 서로 교만해서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마치 똑같은 바다를 두고 두 나라 간에 동해다 또는 일본해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팔을 물어뜯고 칼로 상하게 하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듯이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며 다투지 말아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몸이 외모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합니다. 믿는 자들의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성령인데 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모두 똑같은 영으로 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한 성령밖에 없듯이 우리 모두는 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복수심이나 분노나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서로가 생각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각도 똑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같아지고 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려우나 생각이 같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장 5절입니다. 첫째는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는 우리 몸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 또 하나요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인데

0: 뜹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세상과 미래를 살아가는 비결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도 하나요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믿음을 인치는 의식입니다. 물론 세례를 주는 방식은 다를 수도 있으나 세례의 의미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밖에 없으며 다른 신들은 모두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도록 하여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본문에서 만유라는 것은 모든 우주와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라고 소개되시는 분입니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우주와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뜻하는데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만유에 계시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포함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기서 만유를 통일하시고는 만유를 통하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셔서 모든 것에 자신의 뜻과 손길이 미치지 않음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나 인간들이 날뛸 때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진노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며 지켜주십니다.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을 붙들고 계시며 인류의 멸망이 될 큰 전쟁도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특별 은총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0: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목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최근에 섬마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중년의 나이에 섬마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하지요. 젊은이들은 모두 육지로 나가고 연세 드신 얼마 되지 않은 교인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도 한 분, 두 분 요양원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죠. 목사님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교회를 떠나려니 교인들이 밟히고 작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이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 부흥집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 노딸들을 돌보느라 수고가 많다. 고맙다. 섬마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목사님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었지요. 혹 여러분 주위에 지쳐있는 목사님, 목자, 교사, 구역장은 안 계신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울릉도에도 중계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울릉도와 이원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울릉도 태아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 기도로 첫 시간을 열 텐데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사모님, 교사, 목자, 구역장 등 사역의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주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부름 받으심에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사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담당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목회자의 사모님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며 또 봉사하고 또 목사님을 내조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귀한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열매를 보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0: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사연입니다. 9215번님의 기도사연인데요.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네.
1: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다윗 형제님인데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윗 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4살 아들과 또 예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225번님의 이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출산한 산모 건강 주시어서 아기와 산모가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8118번님의 기도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구운 계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운 계란은요 우리가 그 전파 선교사 모집 네. 특별 생방송 때 답례품으로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구운 계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 주셨고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어머님 심정보님께서 잇몸이 일주일 동안 아프셔서 엊그제 치과 다녀오셨습니다. 주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와 대장, 소장 기능을 주님께서 회복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상적으로 변을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데 주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끔 불안 증상도 있는데 그것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치료받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어머님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8118번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잇몸이 일주일 동안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와 대장, 소장 기능도 회복해 주셔서 정상적인 또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매 정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치매가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꼭 어머님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청취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서 5987번님의

0: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에 아들의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이 합격되기를 기도 부탁했었는데요. 합격으로 응답되어 그 은혜 감사하다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이 더욱 귀한 사명이 많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멘.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다쳐서 퇴원 후 회복을 기다리는 중인데 나이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되어져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합신가정되어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기도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네, 목사님, 이 가정 치유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987번님 귀한 아들 소방안전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또 발 뒤꿈치를 다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빠른 쾌유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으로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꼭 남편분께서 예수 영접하여서 정말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명가가 되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은 4714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 건강과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혈액암에서 재발되어 전립선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가정 새롭게 하소서 하고 안타까운 기도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위해서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하시는 의사의 손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남편도 예수님 꼭 이 기회에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714번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불체병도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다음은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5304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3차 신경통으로 입과 볼이 많이 아프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전번에도 제 기억에는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시면 완전한 치료를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드려서 기도 안 되는 것 될 때까지 기도하면 네.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304번님 참으로 얼굴 감각이 담당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

0: 여러 가지 신경통으로 입과 볼이 많이 아픈 상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오삼공사번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적 믿음으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 4420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금요 기도회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는 중등부 정현빈 학생이 자살 충동이 있다고 부모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아이인데 집에서 형이랑 많이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 현빈이가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사연 올려주셨는데, 요새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살 충동 지수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자살 위험군이 높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빈 학생도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네, 목사님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살맛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학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억울함과 또 고통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귀한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꼭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현빈 학생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 여행 가기로 1박 2일 가기로 했는데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의리합하여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고 시부모님 건강도 건강하게 되어서 이 여행이 잘 맞춰질 수 있고, 또 9507번님의 발등과 종아리가 요즘 부어가지고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네.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이, 참 대단한 가족이에요. 23명이
0: 참으로 행복한 네. 가정입니다.
1: 네. 네,
0: 5월 가정의 말을 다지해서 네. 맞이해서 참으로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정말 행복한 시간, 그리고 형제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것이 잘 관계되어져서 행복하고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소개받고 또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7월에

0: 시어머님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되었습니다. 여행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과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조금의 충돌이 없이 또 의리가 합하여 더욱 소중하고 귀한 우리 가족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부모님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9507번님 발등과 종아리가 붓는 부종 현상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부종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울릉도 태아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사연은 049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0493번님은 오늘 처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저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 잘 챙겨 먹고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참 엄마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자, 네, 우리 그렇죠. 딸아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0493번님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의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 그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아이로 성장해서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 아래 약도 잘 복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의사 선생님의 치료가 함께해서 딸아이가 완전히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0494번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딸아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266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췌장암 수술 후 서울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형수님과 칠촌 형님 부부가 전도되길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습니다. 중년에 팔을 절단하고 노후에는

0: 포도암 수술을 한 초등학교 친구와 이 부부가 전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저번에도 기도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 이번에도 이 두 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아픈 것도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또 우리의 한우들,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667번님 췌장암 수술 5년차 서울로 치료 받으러 다니는 형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먼저 예수님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불치의 병도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형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2677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칠촌 형님 부부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중년의 팔을 절단하고 후두암 수술을 놓을 한 초등학교 친구와 형수 부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되 또 능력의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이번 기도 제목은 69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유재욱 장로님과 유영옥 권사님 부부가 3박 4일로 울릉도로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0: 예.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에서 평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힐링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 여행을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참 울릉도는 신비의 섬이고 하나님의 섬입니다.
0: 네.
1: 울릉도 여행을 일생에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꼭 한번 울릉도 이번 기회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제가 울릉도 여행을 한번 권유하고 싶습니다. 참 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욱 장로님, 유영옥 권사님 부부가 3박 4일로 울릉도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천지 이 울릉도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작품과 솜씨와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이 치료받고 힐링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6997번님 이 아름다운 마음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식구인 것 같은데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1: 예, 참 네. 행복한 네. 분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21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하석진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6월 12일 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멀리 있는 아가씨라고 석진이가 안 만나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꼭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0: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님.
1: 아멘.
0: 하고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네.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0211번님 아들을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한 그를 약속의 아가씨를 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혼인의 자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1: 네.
0: 13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 초기 단계라고 하십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뇨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건강 당뇨 참 걱정스러운 병이기는 하죠.
1: 네.
0: 근데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아버님을 위하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미처 시간상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72번님 아버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식단 운동도 잘해서 당뇨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합병증도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태아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편 31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한 주간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울릉도 태아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
점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의정부 빌리 그레함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십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운동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석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11년째 거리 예배를 이어온 노부부 목회자가 있는데요.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된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역할과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

0: 난 고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발음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발음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 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발음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8도, 평양 28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 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애가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예배를 위해 변호원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삶과 여러 현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많았지만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품기보다 판단했고 이해보다 내 기준을 앞세웠으며 공감보다 무관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학업과 일터, 진로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며 우리의 소망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지 않기에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보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품게 하시고 세대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팀, 안내와 헌금위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쏟듯 아뢰게 하시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1: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포항중앙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모든 삶의 계획과 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종 목적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갖 거짓과 그 헛된 사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특별히 포항중앙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을 구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형통케 하심을,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필요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는 포항중앙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 우리 시온 찬양대 늘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를 찬양을 통해 끼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찬양대 오케스트라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말이죠, 몇십 년 만에 5월이 이렇게 덥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아멘 하면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

사람인데 인상 쓰지 말고 백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전부 다 얼굴 펴봐요.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작.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이라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 GM에 오늘의 신화적인 엔지니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GM 회사를 일으켜 세웠던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스텔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장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 시동기를 발명해서 자동차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회적인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회자가 그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모두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캐더링 씨의 손을 높이 올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더링 씨, 이 손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한 가장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자동차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외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두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하는 손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소중한 내 자녀들, 내 혈육이 있는 곳,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편하고 언제나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홈 스윗 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족을 영어로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mily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가족을 Family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 준다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런 걸 배우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영어 단어에 Family가 가족일까? 잘 봐요.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것입니다. 첫 글자 보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이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비람을 맞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잘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몰락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외치는 눈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마음이 주를 향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송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점심을 뭐 먹을까? 여전히 예배 드리지만 핸드폰, 아, 우리 교인들은 없다, 참.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 묵상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의 어려움이 다 그게 그냥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향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괄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얼마나 첫째 부인의 입장에서 서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울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통해야 이루어집니다. 간절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확실히 있게 얘기하는 기도가 답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금요일 날이 에바다 기도밤 올라가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구에 사는 21살 청년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 아들이, 그런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 모르고 빠진 거예요. 햇빛에 가려가지고 운전자가 20대 청년인데 못 봤대요. 치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요, 살 길이 어려운 사고예요. 붕 떠서 그대로 그냥 쳐박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대구까지 달려가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했는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머리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 광대뼈만요, 한 머리 돼서 내일 아침에 광대뼈 수술만. 물론 다른 곳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기가 막히게 제일 중요한 뇌를 하나님이 붕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급히 연락해서 포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간단한 성형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지금 포항의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일은 광대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로 어제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엄마, 내가 어떻게 여기 누워있지? 뭔가 부딪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한나 얘기를 했죠.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집중하셨고 들으셨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남자아이 이름 중에 샘, 사무엘의 이름이 참 많은 거예요. 알고나 계셔야 돼. 이 사무엘, 샘이란 뜻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두 번째 원칙 시작. 우리의 기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는 뭐 형식적인 거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에 색깔이 있는 것부터, 너는부터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안구가 건강하답니다. 눈물이 메말라 봐요. 눈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눈물이 많은 사람.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선고를 듣잖아요. 히스기야야, 너 유언해라.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 이제 얼마 못 살 거다. 너 모든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너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간단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럼 포기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벽에 돌아서서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네. 잘 보십시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요,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잠을 못 주시는 분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정말 저도 기도해드렸고. 놀라운 건요, 남의 얘기 아멘 해야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은 약을 안 먹고도 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머리만 대면 잘 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옛날에는요 많이 했습니다. 아,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내 옛날에는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산기도도 하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에 주의 얼굴 앞에 물섰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뭐 대학 입학이 아니에요, 출세 성공이 아니에요, 내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외상이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손을 드는 건 뭐야? 항복이죠. 이 항복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뀌겠어요? 야단친다고 애들이 변화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아론과 우리 받들고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했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나 무기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영적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자살을,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도박이 천지백갈이야.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이 나라가 됐어요. 도박이 천지예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쳐놔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아멘도 안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간절해야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두 손 높이 듭시다. 에이 목사님, 내가 참 진짜 교회 나온 것도 힘든데 다 내가 보여요. 두 손 드는 게 니나 들어요 이러고 안 든다니까. 이게 믿음 없이는 두 손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야 두 손 드는 거예요. 아이 우리 교회 80 되신 어르신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80년 만에 생고구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80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에바다의 밤에 나왔어. 두 손 들고 기도하자니까 뭐 두 손 드나 했어. 두 손 자기도 들었대. 뭣도 모르고 옆에서 드니까 자기도 들었대. 깜짝 놀래가 들었는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아,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아, 나한테 얘기하니까 알았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요즘 새벽기도도 나오죠. 항존직은 안 나오도 이 할아버지는 나온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 사업, 가정, 자녀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 건강 내 힘으로 됩니까? 이 후보님들요 많이 오셨는데 내 힘으로 남의 표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손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 두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행복이었어요. 그래, 뭐 나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가 해서 제가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뭔 얘기냐? 아, 이분이 아들만 둘인데 평생 남자들하고만 살았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장가를 보내고 큰아들은 자기 시골의 동네에 살고 둘째 아들은 서울 가서 사는 거예요. 서울 며느리예요. 서울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첫째 며느리는 참 동네에 살고 착한데 너무 고마운 게 그 옆에 있어. 어? 옆에 있으니까 자주 집에 가는데 첫째 며느리 집에 첫 아들 집에 가면 놀랍게도 현관의 비밀번호가 자기 집하고 똑같대. 요 며느리들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 왜 똑같으냐? 어머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쉽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큰 며느리 집에 가도 전화도 안 한대. 그냥 똑같으니까 그것만 똑똑똑똑 눌리면 열려. 이제 둘째 아들 며느리 집도 구경하고 궁금하잖아요. 결혼하고 어떻게 잘 사나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서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 이번에요 서울 아파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내 영어 잘하는 거 아지? 나도 발음이 안 되는 서울 아파트 이름 보고 내가 놀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뭐, 아이고 나 참. 그 다음 봐요. DH 퍼스티 아이파. 아이고 주여, 머리가 힐스테이트 상도 센츄럴 파크. 여기가 뭐 뉴욕이에요? 센츄럴 파크가 돼 있어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 목동 센츄럴 아이파크 위브.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우리 집은 SK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뭐 이래 복잡해. 뿐만 아닙니다. 에어로 서울 포레스트, 레미안 윌 베일리, 트리미지, 니카스텔, 루미에르. 아이고 주여, 나도 지금 못 찾아갈 것 같아. 영어 잘하는 나도. 그래,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로 된 아파트가 잘 팔리느냐?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네.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하는 거야. 못 찾아오게. 절대 복잡한 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걸 기차 타고 찾아갔대. 쪽지를 보고 이제 택시 타고 겨우겨우 물어갔다. 그 다음에 이 낮에 갔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어디서 기다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은 바쁜 것 같고 둘째 며느리 직장 간 며느리에게 문자를 했어. 야야, 엄마가 여 왔다. 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 여 왔다는 게 너희 집에 왔다는 거야. 여 비밀번호 혹시 먹고 들어가도 되나? 이러니까 야, 답이 왔는데 엄마 쉽게 들어오라고 엄마 집하고 내가 똑같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요, 야, 첫째 며느리도 똑같고 둘째 며느리도 자기 집하고 똑같다. 그래 뭐 간단해. 천사 일빵빵사 딱 그래가지고 삑 열리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며느리들 잘 들어. 시어머니가 나는 별게 다 감동이네. 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낮잠 잔 게 아니야. 너무 이 아들 며느리가 고마워서 곧장 마트에 가서 갈비와 고기를 억수로 사가지고 시장을 다 한 마트에 가서 장을 다 봐가지고 아들 며느리 형을 해준다고 쉬지도 않고 오후 내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쓴지 아세요? 이 엄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두 며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글을 가만히 읽고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찾아올 수도 없는데 제가 고하잖아요.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 그런 생각이 버뜩 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며느리들이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무슨 비밀번호 있는겨?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 교회 비밀번호 있어요? 무슨 복잡한 그거 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고 맨날 걱정거리하고 시간 다 보내고. 제발 그러지 마. 핸드폰은 그렇게 잊어버릴까 봐 옆에 늘 두고 살고 그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핸드폰 배터리, 배터리 충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를 가든 충전기 다 갖고 다니는 한국인 여러분들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떨어지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에,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의 충전, 내 믿음의 충전을 위해서 성전에 얼마나 올라와 기도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청년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이지만 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울고 있잖아요.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보십시오. 청년들이 잘 안 보여요.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어려움, 치열한 경쟁, 결혼과 출산의 부담. 우리 청년들이 울고 있어.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청년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멋진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설교 끝. 오른손 다 들고. 오른손 들어봐요. 한번 하나님 앞.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하면 오른쪽 읽어요. 하나님은
1: 문제보다 크십니다.
0: 하나님은
1: 대적보다 크십니다.
0: 하나님은
1: 질병보다 크십니다.
0: 하나님은
1: 능력이보다 크십니다.
0: 하나님이
1: 하십니다.
0: 믿으시면 아멘. 매일매일 문제, 힘들게 하는 사람, 질병, 불경기, 이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해 주시고 청년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회사와 이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좋은 포항과 경북,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 위에 오늘 저에게 등록하신 자이언, 아짓, 허딥, 수지, 금보경 자매님 위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박희정 후보님, 정성곤 후보님, 안병국, 오호영, 김재원 후보님,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을 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 네.
0: 최근에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반통일 학습과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분명 이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생이별을 당한 감정이라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해요.
0: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통일이라는 것을 지우지만
1: 네.
0: 이 시간이 길어지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더 멀어지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민족의 아픔, 이 가족의 비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이 북한이 통일을 지우기보다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과 이산가족분들도 영영이

0: 이대로 분단될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1: 아멘.
0: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를 함께 해주시고요.
1: 네.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찬송으로 오늘 OEP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북한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통일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뭐 탈북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탈북민분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닌가 분단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참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OEP데이에서도 기도를 출석인사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석인사를 직접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눈 가운데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셀이 구역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8400님 요즘 연천에서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새벽 기도에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부산에서도 구직활동 중에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시면서 0232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하나님의 네.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0: 아멘. 자,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 자녀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아멘. 0938님도 함께 나눠주셨고요.
1: 새싹회원 오셨어요. 3673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시면서 바로 옆 홍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1: 덥지만 활기찬 홍대입니다. 이 한반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 홍대생이실지 직원이실지 궁금한데요.
0: 아유, 방송사 한번 오세요.
1: 그러니까요.
0: 자, 서울 창동에 우리 김법주 사장님도 오늘도 오셨고 남양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교회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3326 성도님 네. 어플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지역과 함께 꼭 어플로 문자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한뼘 한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 가야겠죠. 한뼘 차이 언어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잠시 후 에피데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석 인사는 시작하면서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끝까지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남겨주세요.
0: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균,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믿노라 전해드릴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제가 우리 지현 씨가 한 뼘 하면 차이를 외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같이 외치셨죠? 사실 남북한이 네.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대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금방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1: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복음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잖아요.
0: 네.
1: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퀴즈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뜻말뜻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특히나 저희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할 때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우물정 1069번으로 대화를 잘 들어보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
1: 아.
0: 그리고 고금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1: 오.
0: 아니다.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 네, 제가 좀 살짝 찔리긴 하지만 제가.
1: 네. 아, 뭐 근데 힌트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0: 아,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만나보시지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나 왔어. 아, 어때? 나 오늘 미용실 좀 다녀왔잖아.
1: 어머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쌩합니까? 방금 TV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0: 쌩하다?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별로라는 말인가, 자기 지금?
1: 아주 아주 쌩한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내 마음엔 쏙 들게 아주 쌩합니다.
0: 아, 내가 이발 조금 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아,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지?
1: 아유, 얼굴이 확 사는 게 아주 아주 쌩하네요. 아, 이제 길거리도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요. 다른 여자들이 또 연락 쳤다면 어떡할 거예요?
0: 어허, 우리 자기 질투한다 이거지. 아, 그럼 거리 한번 나 다녀볼까?
1: 아주 쌩해졌더니 눈치는 어디 빼놓고 왔어요? 오늘 저녁 먹기 싫은가 봐요.
0: 아이, 자기야, 농담, 농담. 아, 근데, 아,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2: 칭찬을 받으면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이발하고 남편을 보더니
3: 네.
2: 어머 어쩜 TV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쌩합니까? 했어요.
3: 맞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한 표현이긴 하죠.
2: 그렇죠.
3: 쌩하다.
2: 네.
3: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보기까지
2: 보기를
3: 내어드리는데.
2: 준비했습니다. 자, 쌩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3: 아주 멋지다.
2: 아주 멋지다. 2번.
3: 모른 척하다.
2: 모른 척하다. 오늘 너무 쉽잖아요. 김상균과 임지연 같은 사람이란.
3: 했더니
2: 네.
3: 4480님이 애국자.
2: 선남선녀 하셨는데, 예, 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3: 애국자도 선남선녀도 쌩하긴 하죠.
2: 네.
3: 쌩해요.
2: 그, 뭐, 그냥 외모가 깔끔한 사람도 그렇고,
3: 네.
2: 생각이 건전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어른 공경 잘하거나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3: 맞아요.
2: 항상 잘 웃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3: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사람,
2: 네.
3: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쌩하죠.
2: 오늘 쌩한 분들은 다 정답 보내셔야 돼요.
3: 그리고 주변에 쌩한 사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데, 쌩하다 1번이
3: 아주 멋지다.
2: 아주 멋지다 2번이
3: 모른
2: 모른
3: 척하다.
2: 척하다라는 뜻이다.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뭐더 힌트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3: 아니,
2: 네.
3: 7098님은 모른 척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2: 어허.
3: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데, 이런 분들은 너무 쌩한 분이시죠?
3: 그쵸. 우리
2: 네.
3: 애청자시잖아요.
2: 오늘 또 정답 참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쌩하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3: 쌩하네.
2: 분들,
3: 아, 그쵸.
2: 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분들, 우리 전파 성교사 여러분들도 모두 쌩한 분들이시고.
3: 제스처가 너무 커서 쿵쿵 소리가
2: 그러니까
3: 나네.
2: 쿵쿵쿵. 너무 이렇게 우리 쌩한 분들 만나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났는데,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2: 네.
3: 쌩한 답을 쌩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1번 아주 멋지다.
2: 2번
3: 모른 척하다.
2: 정답 얼른 남겨주세요. 예수를 날 구주 삼고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월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을 날을 구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은 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희주일의 4일모로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오늘 성도여 다 함께라는 탈북민분의 찬양 간증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이 신앙생활
1: 네.
0: 참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도 쌩한 간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0: 네.
1: 이 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문제인데요. 1번이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1: 2번이 모른
0: 모른
1: 척하다.
0: 척하다. 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1: 네.
0: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실 테고.
1: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민규, 민재, 루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0: 맞아요,
1: 쌩하게 키워주세요,
0: 맞아요.
1: 아멘이라고
0: 네.
1: 7968님께서도
0: 아멘.
1: 보내주셨어요.
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쌩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1번이 아주 멋지다, 2번이 모른
1: 모른 척
0: 척하다. 정답
1: 하다.
0: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아까 그 소방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하신 8942님이
0: 네.
1: 계셨는데, 이렇게 정말 소방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0: 정말
1: 정말,
0: 쌩한
1: 그쵸,
0: 분들이에요.
1: 그쵸.
0: 네.
1: 맞아요.
0: 자,

0: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쌩하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어린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은요?
1: 정답은 쌩하다의 우리말 표현 1번 아주.

0: 멋지다 입니다. 우리 아주 멋진 정말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도전을
1: 네,
0: 해주셨어요.
1: 그럼요. 아주 쌩한 방송, 극동방송, 전남 순천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1487님.
0: 매일 듣고
1: 올해도
0: 계신다니.
1: 파이팅 해주셨고요.
0: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쌩쌩합니다.
1: 아유,
0: 정답
1: 맞아요.
0: 1번.
1: 네.
0: 쌩쌩하다랑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쌩쌩하다.
1: 아주
0: 대신,
1: 멋지다.
0: 근데 쌩하다. 이게
1: 네.
0: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긴 해요.
1: 그러게요. 자, 멋지다예요. 1922님. 85세 남편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저는 멋지다는 표현을 잘안 하게 되네요.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뽐내고 있어서요 하셨는데, 아유, 칭찬 좀 해주세요.
0: 맞아요. 아이, 근데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신다니까 너무 진짜 쌩한 분이시네요.
1: 자, 그리고요.
0: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답 1번. 우리 정말 쌩한 5811님께서 문자
1: 아유,
0: 보내주셨고요.
1: 두 분도 멋있으시지요. 아주 멋지다. 739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0: 1509님, 새싹회원이세요. 멋진 예수님과 함께 1번 보내봅니다.
1: 네.
0: 정답 맞춰주셨어요.
1: 자, 그리고 남양주에서 오이김치 남으면서 남기신다고 저희를 또 생각하다가 해주신 분은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요. 퇴근하고 오늘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 너무 쌩하네요 라고 해야겠어요. 6558님 문자 주셨습니다.
0: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1: 예.
0: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당첨자를 뽑아야
1: 네.
0: 되잖아요. 새싹회원 1124님, 아주 멋지다. 5글자 멋지게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무 더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택에서 보내주신 8898님 드리고요.
1: 네.
0: 쌩한 게 모른 척하고 찬바람 부는 건줄 알았는데 힌트 듣고 고쳤어요.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답장을 링크를 드릴 텐데 저희가 몇분더 선정을 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1: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쌩해요 하셨는데 아내가 쌩해요 하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0: 못 봤어요, 못
1: 네?
0: 봤어요.
1: 아내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0: 네, 미션입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멋진 사람이, 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0: 더
1: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살고 있고요. 또 집과를 운영하고 있고 경주 구정교회 집사 심성균입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심성균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본가 때 이제 포항 극동방송이 개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본격적인 방송 나오기 전까지

0: 까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계속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아 너무 좋다 해서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극동방송 시험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조금 감격이고 그랬었죠.
1: 지상파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찬양,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이 들리지 않는 지역에 처음 설립이 되었을 때 시험방송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 집사님 이렇게 극동방송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0: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또 좋은 말씀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좋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극동방송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심성균 집사님도 극동방송을 돕습니다.
0: 광주 극동방송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항 극동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보람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하여 좀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다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깨어나서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하죠.
1: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그 정성으로 전파가 나아갑니다.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당신 덕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동역하는 자발적인 선교의 동역자, 전파선교사 되시지 않겠습니까?

0: 최경미 자매님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약간 몸이 안 좋지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건강하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갑니다. 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늘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심 집사님의 감사의 표현,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0: 출퇴근 시간이 차 속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 동안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잘 가졌으면 찾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갖기를 기도하는데 잘 좀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좀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도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큐티하고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시작하는데 또 믿지 않는 직원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치과의 모습을 보고 또

0: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복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머물고 계신 그 공간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 감동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의 위기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천국 순례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극동강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 복소리. 오늘은 구정교회 심성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내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신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하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뜻이지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자를 두고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 경험이 있고 또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만이 선택되는 그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고넬료가 속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휘하에 있는 그 병사들의 숫자로만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의 위치이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와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이 군인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느 나라의 군인이냐에 따라서 그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고넬료는 그 시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권세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또 안정된 지위까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가 거주하는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 도시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 자신의 충성심을 표하기 위하여서 12년 동안 그 도시를 건설하여서 헌납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항상 로마 총독이 거주했고, 그러다 보니 행정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력과 통치력이 함께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백부장으로 지내는 이 고넬료는 같은 로마의 백부장 중에서도 저 변방에 있는 그 백부장과는 사뭇 그 위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중심부에서 고위급 관리들에게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기준으로 볼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갈증을 느끼며 그 갈증을 누구에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또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허함이 존재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단순히 흙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통계에 보면 20대, 30대들의 종교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영적인 것을 찾는 그 젊은이들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존의 종교는 거부하지만 영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 세대가 젊은 세대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타로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 땅을 점령군의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 고넬료이고 민족의 감정으로만 생각해 볼 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결법으로 따져보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볼 때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선을 그어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정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다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계선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경계선 밖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넬료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부장인데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인데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고넬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니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보고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또 이곳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오천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위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 위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오천 중앙교회의 성도로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저 나의 선택이거나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곳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오천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거기에 순종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를 태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 것을 두고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이고, 또 여기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이유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조용한 헌신, 또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그 충성,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와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본 일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변화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진 여러분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또 그 충성,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그 이유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고넬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을 긋는 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고넬료가 누구인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찾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가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었고 그들이 또 누군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고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그 고넬료가 누군지 알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실까요? 지체하지 않고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할까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고넬료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변화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워진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어촌 중앙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기 위하여 이 교회 건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가 필요했듯이 지금 고넬료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 또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만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고 또 바나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 오직 순종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에는 이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요파에는 베드로를 함께 동시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상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입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위대한 그 섭리는 한 사람의 즉시 순종이라는 이 요소와 함께 만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현실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은 맞지만 지금 나의 형편이 아니니 나중에 준비되어서 가겠다라고

0: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지금 복음의 역사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큰 역사는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생각하여서 나중에 더 준비되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미루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현실에 만들어내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하라, 멈춰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고넬료처럼 즉시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종과 순종들이 모여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찾는 자를 먼저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부흥과 만남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문 앞에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위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머뭇거릴 것인가는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부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름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주님 눈에는 이미 준비된 고넬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기꺼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 행동 보면 분명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 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도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지기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하며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시원하게 컬러링이 들리고 있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김기봉님, 김선직 원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예.
0: 극동방송 아세요?
2: 왜요?
0: 잘 모르세요? 저는... 극동방송? 네. 어,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김선지님,
2: 아, 예, 예, 예.
0: 김선지님이 예. 뭐 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2: 예예예. 예, 예.
0: 어, 예, 예.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2: 예.
0: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아, 선물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2: 아유, 안 주셔도 돼요.
0: 어,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2: 예.
0: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이에요.
2: 아, 예, 예, 예.
0: 이제 생각나셨죠?
2: 예, 예.
0: 우리 김선지님께서
2: 예.
0: 교회를 좀 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예?
2: 응,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0: 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 예, 예, 잠, 많이 다니셨어요.
0: 잠깐
2: 그분이.
0: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예. 쉬셨다가 예, 지금은 그렇죠. 다시 또 열심히 다니고.

0: 하고 계셔서 저또 우리 극동 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견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이고, 뭘, 내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있나?
0: 고를 자격이 있습니다.
1: 아이고.
0: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1: 아이고,
0: 고를 자격이
1: 참.
0: 있어요.
1: 저는 안 봐도 돼요.
0: 아유, 저희 준비가 다돼 있다니까 이거.
1: 다른 사람 주세요.
0: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1: 아이, 다른.
0: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라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네?
1: 아니,
0: 아니 너무
1: 그런
0: 많아서
1: 걸안
0: 고르기가
1: 봐도.
0: 힘들어요?
1: 예.
0: 너무 많아서.
1: 예.
0: 그럼
1: 종류가 많아가지고
0: 종류가
1: 뭐가 뭔지 모르겠어.
0: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 드릴까요? 예? 네?
1: 뭘 골라 주시려고, 예.
0: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지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1: 그러지.
0: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볼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1: 그런 건
0: 세트.
1: 다.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0: 아, 그럼 뭐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1: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다 팔고
0: 아, 오케이,
1: 있으니까.
0: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1: 화장품 판다니까, LG
0: 화장품
1: 화장품.
0: 팔아요? 그러면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1: 그건 안 팔지만.
0: 그건 안 팔아요? 아니, 그럼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1: 그래서, 아이고.
0: 힘들어요?
1: 예.
0: 소곱창 전골, 어때요?
1: 아니, 그런 건, 뭐,
0: 자,
1: 나이가 들어가죠.
0: 나이가 들어서.
1: 잘안
0: 그러면은
1: 먹게, 이거,
0: 커피.
1: 커피는 더안 먹어요.
0: 자,
1: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 예?
0: 견과,
1: 그런 것도 안 먹고.
0: 레모나, 세제.
1: 세제는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0: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1: 아니,
0: 세트.
1: 김치도 안 해.
0: 그러면은
1: 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거 먹는
0: 어떤 거
1: 것도.
0: 있을까요? 응? 주얼리.
1: 아니, 아니요.
0: 자,
1: 저
0: 그러면은
1: 나이가 지금 80인데
0: 자,
1: 뭐
0: 방송
1: 주얼.
0: 끝나고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선지 님 나오세요. 예. 자, 우리 김기봉님. 여기 김선지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우리 김기봉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1: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0: 자, 우리
1: 아유,
0: 김선지님.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려서. 자, 우리 김기봉님. 우리 김선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아니요.
0: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1: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0: 아, 갔었어요, 몇 번?
1: 예.
0: 몇번 갔었구나.
1: 예.
0: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봉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1: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0: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1: 그래서 기동이 좀

0: 힘들어요.
1: 그래요.
0: 이렇게 네, 계속 치료받고
1: 예.
0: 척추가 이렇게 좀
1: 아,
0: 내려앉아가지고
1: 예.
0: 물리치료도 받고 저거 이거 마사지 하는데도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
1: 예.
0: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1: 우리 김기봉님 네. 그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0: 네.
1: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0: 네.
1: 네 생방송
0: 네.
1: 중인데 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강원도 속초 맞죠?
0: 네네.
1: 속초. 예.
0: 네, 속초예요.
1: 속초에 우리 김선지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0: 네.
1: 우리 김기봉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0: 아니 근데
1: 예 예배는 그건... 딱 한 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0: 아니 글쎄 갈 수 있을 땐 가지만.
1: 네.
0: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때는 좀 덜하면 가지만
1: 네네.
0: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갖고
1: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0: 아니
1: 알고
0: 저희 집 계단이
1: 아 계단이
0: 예, 1층인데도 계단이 있게 만들어갖고
1: 네네네. 그렇구나
0: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갖고
1: 예예 우리 김기봉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0: 네.
1: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0: 네.
1: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0: 네.
1: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김기봉님이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봉님. 이제 한번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 그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0: 네네.
1: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1: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1: 제가.
0: 저 주시지 마시고 김선진 여사님.
1: 김선진님 것도 따로
0: 보내주세요.
1: 있어요. 김선진님 것도 글로, 따로 있으니까.
0: 아니, 저 것도 글로 좀 보내주세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기봉님께 제가
0: 주시라고.
1: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런 거 지금
1: 예.
0: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 다 있어갖고
1: 예예
0: 못 먹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선진님.
0: 네.
1: 김선진님 약과 괜찮으세요?
2: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2: 저는
1: 예.
2: 저는 괜찮아요.
0: 예. 글리로 드리세요.
1: 다 괜찮다고. 큰일 났네요.
0: 예.
1: 제가 우리 김선진님께 예. 약과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예. 했으니까 우리 김선진님께서 예.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2: 네.
1: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0: 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네.
1: 네.
0: 네.
1: 자,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꼭 교회 가서 마음은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0: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아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해 빛과 소금 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아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 이상하네요. 4563번님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0: 김윤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뭐 네,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우리 천선우 여사님께서 어머니 맞죠? 예.
1: 네.
0: 어머니가 이제 네. 극동방송으로 우리 아들 사연을 보내셨어요.
1: 그래서 어떤 사연이에요 혹시?
0: 저희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어떤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짐작에 가실까? 기독교 방송에 엄마가
1: 네, 그렇죠.
0: 아들의 사연을 뭘 보냈을까요?
1: 네. 걱정돼서 뭐 하신 건가?
0: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1: 글쎄요.
0: 본인이 알 것 같은데.
1: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0: 아,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1: 그렇죠.
0: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 지?
1: 제가 33인데 그 전에 27 때는 청년부 다니다가
0: 청년부도 했군요. 네. 대학 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 지.
1: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1: 네, 그렇죠.
0: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지금 서울 중구에 있어요.
0: 서울 중구에?
1: 네.
0: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좀 바라시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마음이 없나요?
1: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0: 아,
1: 그냥
0: 그래요.
1: 핑계
0: 그러면
1: 삼아.
0: 좀 다행이네.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1: 아,
0: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응?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가요?
1: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0: 영양제.
1: 뭐 비타민이나
0: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1: 유산균도 있다고.
0: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1: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0: 유산균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0: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2: 유산균 괜찮아요.
0: 아들이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 가지고 당첨됐는데.
2: 우리
0: 자,
2: 아들이 신앙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1: 엄마,
2: 막내야. 엄마가
1: 기도해
2: 사랑해.
1: 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0: 우리 장우 씨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간다고요.
0: 교회
2: 엄마한테.
0: 간다고? 아,
2: 예.
0: 좋네요. 딱 정답이 나왔네.
2: 1분 거리
1: 이번
2: 있어요,
1: 주에
2: 1분 거리
1: 갈게요.
0: 교회가?
2: 예.
0: 김장우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1: 아니요.
0: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1: 아, 부끄럽네.
0: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예. 사유는 교회를 안 가서.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2: 진짜예요.
0: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우리
2: 네.
0: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2: 네네.
0: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2: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마음의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너희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걸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1: 아, 예.
0: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1: 네.
0: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1: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 공연 온것 같은데.
0: 엄마가 보고플 때 가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1: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말안 듣고 그냥 하고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착실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2: 믿는다.
1: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0: 아이고 참, 예,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2: 감사합니다.
1: 네.
0: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쵸?
1: 네.
0: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1: 아,
0: 그때
1: 근데
0: 예.
1: 마음 한켠에는 좀 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0: 네.
1: 근데 이게 항상 핑계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0: 네네.
1: 이번 주부터 좀 나가도록
0: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하겠습니다. 네.
0: 이제 하나님께서 이

0: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모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1: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 그렇죠?
1: 네.
0: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1: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1: 네.
0: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아, 예. 요즘 쉬는 시간이라.
0: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 교회 가봤어요?
1: 네, 가보려고요. 네.
0: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1: 네.
0: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1: 예. 네. 저는
0: 그쵸?
1: 뭐 청년부 아니더라도
0: 예.
1: 하나님 앞에서 회개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0: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1: 네.
0: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가셔서 엄마도
1: 네.
0: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1: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
0: 네네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우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기억 잘 안 나요?
1: 네. 노래 들으면은 찬송가 들으면은
0: 가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1: 오, 기억이 잘 안 나요.
2: 내일은 남몰라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군요.
2: 네.
0: 우리 장우 형제 알아요?
1: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알아요?
1: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0: 같아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
1: 어머니가 매일 중얼거리시다.
0: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갈지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네, 기억나네요.
0: 어머님.
2: 네.
0: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2: 네네.
0: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2: 네네.
0: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2: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장우 형제 오늘 너무 고마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합니다.

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77

과 전도 훈련 캠프 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면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진 도덕성이 회복되고 갈등과 반목의 자리에 회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교만은 섬김으로, 독선은 배려로 탈바꿈합니다. 마치 거룩한 누룩이 삶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헨델의 작품에서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빛나는 천사들. 소프라노 키리테카나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빛나는 천사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 B플랫 메이저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베토벤 초기의 실내악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의 음색이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작품의 3악장이 당시에 빈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 그런 선율을 차용했기 때문에 거리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초기 베토벤의 작품으로서 모차르트의 고전주의적인

전통들을 계승시키면서도 베토벤 자신만이 강렬한 색채들 또 리듬감들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라고도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클라리넷을 중심으로 한 실내악 이 작품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어떤 그런 면에서도 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2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다니엘 오텐자머의 클라리넷 연주, 루바 에들리나의 피아노 연주, 스테판 코첸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 B플랫 메이저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메이저 작품 번호 35번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샤를르 디뚜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메이저 작품 번호 35번의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의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임궁수 작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이 곡 함께하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청년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란 시, 우리 유명한 시죠. 78세에 쓴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젊음과 늙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이란 그것은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력,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은 것이다. 젊음이란 단지 숫자나 나이로 규정되는 인생의 어느 한때,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젊음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한자어로 이런 한자를 쓰죠. 푸르다, 푸를 청자를 쓰고 그리고 새로움과 그 신선함, 성장을 뜻하는 봄, 춘자를 씁니다. 그래서 젊음을 한자어로 청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역시 젊음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군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백성, 주의 청년 연결시킵니다. 새벽이슬처럼 늘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옷,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청년,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의 백성, 주의 청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런 청년다움, 주의 청년다움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갈렙에 지는 이 청년 영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영성을 잘 가리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의 청년은, 주님의 청년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청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 갈렙은 45년 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때 나는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뜻은 내가 확신한 대로,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대로,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그 말이, 보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말을 하고 또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보고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어진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그가 가진 믿음대로 믿음의 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못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서 그 아낙 자손, 그 뒤에 계시는,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은 대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은 그 어떤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평가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후 오랜 시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시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참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갈렙의 믿음의 말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40세 때 젊을 때나 지금 노년된 85세 때나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 중이 바로 우리의 입이죠. 우리의 말 언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언어가 잘안 바뀌는 사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부터, 언어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많은 경우 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리라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말은 믿음의 말로, 은혜의 말로 가득 채워집니다.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잘 하려면 믿음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좀 별로다. 늘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는 공동체나 어디 볼 때, 아,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 아, 왜또 이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곧 나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흉하게 하는, 흥하게 하는 힘이 있고 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을 잘 되게 하는 힘이 있고 일이 잘안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바로 우리에게 바로 행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구원하는 힘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말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이 내일의 우리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나도 살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통하여서 잘 되어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묵상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현실을 넘어서고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라는 습관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으며 희망만큼 젊고 절망만큼 늙는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언제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정탐의 때에 출애굽 1세대의 그 불신의 죄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의 진입이 무려 40년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갈렙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이 갈렙만은 먼저 들어가게 하면, 빨리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갈렙도 이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왜 이렇게 이들과 같이 여기서 보내면서 시간을 낭비되지?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자칫 허송세월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긴 세월의 광야를 억울해하지도 않고 허송세월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주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한번 상상해 한번 보십시다. 당시에는 갈렙시대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게 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마 갈렙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아마 그 당시의 종이죠. 애굽에 처음 사용된 최초의 종이, 그 거친 종이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품에 품고 또 장막에 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적은 말씀을 장막에 아주 중요한 곳에 보관하며 두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펼쳐서 읽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펼쳐서 읽고 광야에서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다시 그 말씀을 펼쳐 읽고 매일매일 스스로 또는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꾹꾹 새겨 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또 이 광야 생활 어떻게 버티나라고 할 때 갈렙은 이 말씀을 계속 품었습니다. 품고 소망을 키워갔습니다. 그 시간만큼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말씀을 매일 품으며 성장시킨 그 믿음이 이후에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와 모든 자손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모든 그 시간만큼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그 명산이라는 그 세계의 산이라는 그 산을 다 등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어린 학생 때에 워낙 몸이 약해서 학교 뒤에 있는 작은 언덕 그 동산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반에서 그 동산을 올라갈 때면 다른 친구들은 쉽게 잘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몸이 약해서 늘 중간에 또한 쉬거나 또 포기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저 언덕, 저 동산을 올라갈 거야. 네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키우면 이 언덕뿐 아니라 그 어떤 산도 누구보다도 잘 올라갈 수 있어. 이 학생이 이 선생님 말을 늘 기억했습니다. 품었습니다. 매일 되뇌이면서 그래, 나는 반드시 이 언덕을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매일 잘 먹고 열심히 체력을 키웠습니다. 이 몇 개월 뒤에 이 학생은 그에게는 그동안 그렇게 높아 보였던 그 언덕을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어떤 산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산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답답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는 인고의 시간을 반드시 보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때이라 때라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흡입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광야의 오랜 시간을 매일매일 말씀 먹는 시간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구의 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쳐온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염된 실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외부에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계속 들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묵혀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려면 주님의 말씀을 그 좋은 공기, 주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그 좋은 공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묵혀있는 나쁜 것들, 절망이 나가고 불신이 나갈 것입니다. 내 삶을 억누르고 얽매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품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품은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결국 그 어떤 험한 땅도 그 떠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청년은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은혜의 기도, 은혜의 말이죠.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한 이 산지가 어떤 땅인지 알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지금 헤브론을 말하는데 갈렙 당시 이름은 헤브론이 아니라 기랏 아르바입니다. 아낙 사람의 이름을 딴 지명입니다. 나중에 갈렙이 이곳을 차지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그 뜻은 친교란 뜻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곳 의미로 이름을 헤브론 고친 것입니다.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 땅이냐 하면 문제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었고 높은 성벽이 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어느 누구도 엄두조차 못 내던 곳입니다. 게다가 갈렙에게는 이미 제비뽑기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만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내 기업으로 달라고 그 험지를 다시 개척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도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한 것은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도전이란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 자녀가 내 자손이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15장을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합니다. 뒤이어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헤브론 그 위에 있는 성읍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결혼한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 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네게브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땅도 다 차지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도전, 뿌린 씨앗, 그것이 가족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을 차지하는 비법,

믿음의 도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그의 가족들만은 제비 뽑아서 받은 땅 외에 또 다른 땅들을, 많은 땅들을 기업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0: 섬지를 선택하고 도전한 이유는 이곳이 영적인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의 생애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이고, 야곱과 요셉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 신앙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보고 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후에 이곳은 더 크게 번영합니다. 축복의 땅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고 도피성 중에 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신약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이 헤브론 땅을 수도로 삼고 7년 6개월 통치합니다. 이 땅은 나라의 초석이자 영적인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신안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보라색 섬으로 알려진 작은 섬이 있죠. 라벤더. 예, 곧 라벤더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라벤더로 유명해진 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다 떠나고 발길도 끊겨서 10여 10가구 정도 남은 아주 볼품이 없는 외딴 섬이었던 곳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그 어르신 할머니들이 고향을, 우리 땅을 좀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자면서 이들이 수년 전부터 대부분 묵혀 있던 그 땅에 라벤더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퇴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매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온통 보랏빛 빛으로, 그리고 또 보라 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작은 섬을 방문하게 되었고, 떠났던 고향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게다가 젊은 이들이 이 섬에 정착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섬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른 봄이면 허리 펼새 없이 매일 풀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라벤더를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년 씨를 뿌리고 매일 이렇게 가꾸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마을이 되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뿌린 씨앗이, 그 도전이 후손들이 누리는 은혜,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도전으로 계속 씨를 뿌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장벽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의 평안함에도 안주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하는 주의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갈렙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품고 사십시다. 우리 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씨를 계속 뿌리며 믿음의 조전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를 은혜 이후의 삶에서 찾으며 먼저 지혜와 명철, 곧 말씀을 얻으려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유산입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반복적인 묵상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말씀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죄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성도는 마음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베리어스 아티스트의 독창곡으로 함께하고요. 더 라이트 워십이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얻은 말씀과 분별력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영적 삶은 멈추는 순간 약해지기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인생은 쇠퇴하지만 영적 생애는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며 나이와 상황을 넘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얻고 죄를 버리며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동령과 김윤희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의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음악하고 풀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옹기장이가 함께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고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오직 승리이며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문희의 동산. 오늘의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 거리가 멀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그랬을 겁니다.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복이죠.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돈은 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뭐 돈은 아무리 모았다 할지라도 관계는 다 단절되어 버렸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겠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근데 그 관계가 최악이 되는 상태는 뭐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주님의 해석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으며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노와 타인에 대한 멸시의 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멍청이 이름, 을간이, 돌대가리. 제가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막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악의적 경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가라는 이 단어는 가르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파생된 거예요. 경멸하는 거,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악의적인 태도와 말을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강조점이 뭘까? 욕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기보다 분노와 적개심은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전하지 않다. 꼭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경멸의 태도, 분노, 즉개심 자체로 이미 형벌을 받을 만한 죄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마음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마음. 이게 사람을 죽인

흔적 없다고 여기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사람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너희는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라 많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살죠. 마치 폭탄을 안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러분 분노가 지배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인종적인 경멸 이것도 참 많죠.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도 얼마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악의적인 비하를 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입에 담기 힘든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과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영적 우월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한 자부심,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경멸의 언어를 사용,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통해 폭력을 가하는, 말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언어의 폭력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살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살인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막 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며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욕이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에 눈에 띕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경멸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악은 숨어 있죠.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분노와 멸시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있음에도 나는 착하고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생명의 소중함 자체가 없이 대하는 태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상대를 짓밟지 않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상대를 충분히 존중히 여기 주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23절, 24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인의 뜰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또 있어. 그걸 또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형제와 불화한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없어요.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 화해 후 예배.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주일날 한 반.

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예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예배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만약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들으면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위선적인 행위다. 여러분, 위선이 뭘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의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을 신앙으로 여기지 말라.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내가 나를 속인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는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들, 제가 이민 교회들 보니까 진짜 많이 써. 이민 교회들 많이 싸워요. 그래서 너무 싸우니까 막 박 터지면 싸우니까 그 주일날 교회 갈 때 헬멧 쓰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라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말고 그 떠오른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하늘이 닫혀있는데 재물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외식으로 흐르면 종교화로 가고 종교화로 가면 결국은 냉혹한 종교인들로 변질된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그 형제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뒹굴고 있는,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스스로 자족한다면 그 얼마나 냉혹한 거냐, 비인간적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이었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움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라는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이죠. 25절로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법정까지 가지 말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관계를 회복해라. 뭐 이게 핵심이에요.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갈등,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꼬여있는 그 관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미루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최악의 상태까지로 몰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화해하라. 문제를 키우지 마라. 미루지 말라. 파괴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라. 작은 일인데 크게 확대시키지 말라. 여러분 불길도 작을 때 끄기는 쉽잖아요. 확 퍼져버리면 못 꺼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뭐예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잖아요. 작은 분노로 시작된 거죠. 작은 분노를 그대로 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게 되고 심하면 가해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 분노의 상태에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에 불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세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려는 생각과 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빠른 화해, 관계를 빨리 풀어라.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묶인 관계를 해결해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는데 그냥 예배만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종교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꽉 막혀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시간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게 다름 아닌 화해를 하려고 하는 아니면 그냥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중히 여기시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해석은 구약의 해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기독교는 매우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적대감, 미움,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외적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살인이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난 사람 안 죽였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폭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길을

불이합니다. 분노는 18을 초래하고 라가라고 경멸의 찬 말을 하면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인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에 합당한 죄가 될 수 있다. 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다루시고 있느냐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전 인습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둔감해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준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지증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 안에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발이에요. 살인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모욕과 멸시, 비하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성취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대하신 수준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의식만 치르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요.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를 묻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으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를 훌륭하게 드렸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의 태도에 결국 예배 자리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는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처음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했어. 그러나 주님은 진정

0: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죄인까지, 연약한 자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갈수록 달라져 가야 합니다. 종교적 세련미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가 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환대를 할 줄 아는 사람. 위선적인 종교성과 참된 신앙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도 선입니다. 근데 가짜 선입니다. 그 선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이고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독선적이고 냉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횟수나 연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가 비인간화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다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핵심, 본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주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이 되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데요. 밖에 잠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날이 덥고 또 갈증이 날 때면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아마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4월부터 10월까지 기나긴 건기가 지속되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곳의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실했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선 메마른 영혼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메마른 내 심령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래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 벌써 저녁이 됐네요. 다들 하루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정말 덥지 않으셨나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5월 말도 아니고 중순인데 여름이 빨리 오려고 안달난 것 같죠. 그래도 이 포항은 바닷바람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조금 이 더위가 식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반팔 입고 외출하시는 분들 꼭 얇은 겉옷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저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글자 출석 체크 오감완.

0: 오찬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운 출석체크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체크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8570번님께서 오감완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아 강릉은 오늘 여름처럼 더웠어요.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유의하세요. 홍PD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시나 봐요. 강릉 강원도인데 강원도도 그래도 좀 동해 바다 덕분에 바닷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더운가 봐요. 여름처럼 더웠다는 거 하다 보니까 참 전국적으로 지금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산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면 햇볕 때문에 살이 아플 수가 있어요. 또 타면 아프니까 양산과 모자 꼭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석 체크 봤는데요. 저번 주 월요일에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7285번님께서 귀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월요일 돌아왔죠. 오늘도 정말 귀한 청년분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도 이어서 올려주세요. 오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 꼭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소개 먼저 듣고 오시죠.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바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청년을
2: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이 자리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도 드리고 또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또 응원으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을 더 은혜롭게 채워줄 우리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드디어 네. 행사가
3: 네, 은혜 가운데
0: 네. 잘 네. 마치셨나요, 목사님?
3: 네, 이제 마치고 네. 또 한 스텝을 또 좀 기다리고 있죠.
0: 어떤 또 스텝이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3: 이제 이번에 우리 청춘대학으로 어르신들 함께 모셔서 귀한 시간 갖고 네. 또 이제 사진 찍어드렸는데요. 아니, 찍어드렸으면 이제 사진전을 교회에서 열고 네. 또 예쁜 액자에 그 사진들 담아서 돌아온 주일은 나눠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요.
0: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인생 네컷 같은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사진을 네.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생 네컷 같이

0: 이런 걸 이렇게 벽에다가 네네. 전시하는 건가요?
1: 네네.
0: 너무 예쁘겠네요.
1: 그래서 우리 오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 네. 오늘 한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음을 마음에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오늘을 그분들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0: 아, 며칠 네. 동안 전시하셨다가 또 각자 네. 개인이 네네. 가져가는.
1: 아, 네네.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0: 그렇군요. 네. 아, 너무나도 네, 승리하셨습니다, 목사님.
1: 아우, 네. 네,
0: 더 많은 포항 분들이, 포항의 어르신 분들이 우리 포항 침례교회를 사랑하고 또 잘 정착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참 귀한 청년분 모셨어요.
1: 네, 네.
0: 네. 저희가 청년의 때 세상의 노래 사실 좀 많이 듣잖아요. 노래를 많이 듣는데
1: 맞아요.
0: 네, 보통 세상 노래를 많이 듣고 또 연애 이별 노래를 많이 듣는데
1: 네네.
0: 우리 크리스티안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우리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양의 네네. 앨범을 낸 청년을 이 시간 네네. 처음 모셨습니다.
1: 어머나.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작사 작곡을 직접 하셨습니다.
1: 와, 네. 완전 뭐 싱어송라이터시네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자매님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애청 부탁드리고요. 응원과 축복의 댓글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무료로 댓글을 적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청년 바로 모십니다. 오늘의 믿음의 청년 바로 김에스더 자매님이십니다. 자매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매님.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항에서 보컬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교회는 구세군 포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7살 김에스더라고 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27살 나이를 네. 직접 밝혀주셨네요.
1: 네.
0: 아, 우리 그러면 2000년생이신가요?
2: 네, 2000년생입니다.
1: 아,
0: 밀레니엄 베이비.
1: 오나.
0: 네, 2000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벌써 27살이 되셨습니다.
1: 와, 네, 선물인데요, 우리.
0: 네, 맞습니다. 아이, 근데 최근에 이렇게 또 앨범을 내셨다고요?
2: 네.
0: 그리고 지금 보컬을 계속해서 전공을 하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보컬 전공하시면서 또 찬양만 계속해서 부르시는 건 아닐 텐데.
2: 네, 그렇죠.
0: 네, 찬양 앨범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2: 이번에 발매된 저의 첫 싱글인 주님은 사랑합니다라는 곡은요.
0: 네.
2: 6년 전에 제가 21살 때 썼던 CCM 자작곡이거든요. 네. 처음으로 썼던 곡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직접 나의 이야기를 좀 담은 곡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0: 네.
2: 또 저의 첫 자작곡은 꼭 CCM으로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이 곡을 네네.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작곡을 하시고 작사도 직접 하신 거죠?
2: 네, 맞아요.
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엄청 크셨나 봐요.
2: 굉장히 이제 첫 자작곡인 만큼 네.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썼던 곡인데 그때 당시에 순수한 고백이 좀 네. 많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0: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주변에 찬양 앨범을 직접 낸 청년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제 주변에 한두 분 정도 있었고 네. 또 제 대학원 그 동기 중에서 그 CCM 가수가 있었어요.
0: 네.
1: 그 부산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와, 이 CCM의 길 혹은 또 이런 찬양사의 길이 야,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0: 우리 자매님께서 사실 이 앨범을 작사 작곡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지만 그
2: 네.
0: 이후에 직접 이를 발매를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0: 네, 그 과정 가운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2: 제가 처음으로 썼던 자작곡인 만큼 굉장히 네. 애정이 좀 깊은 곡이었지만 제가 워낙 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1: 네.
2: 좀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1: 정말요?
2: 그래서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고
0: 네.
2: 두려움.

0: 좀 컸었는데 네네.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들었던 생각이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은 네. 이 곡이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나름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2: 네, 그 용기 응원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1: 20대 초반에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제 발매가 된 거잖아요. 네. 언제 발매가 되셨다고 했죠?
0: 이거는 5월 11일 네. 이제 오후 12시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1: 네. 저번 주 월요일이네요.
0: 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네,
1: 정말 뜨끈뜨끈한 네. 네, 곡인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0: 이 곡은 뭐 멜론이나 벅스 흔히들 많이 네네네. 아시는 네. 그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네네. 들으실 수 있고 네. 유튜브에서도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우리 멜론이라든지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혹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날 수 있나요?
1: 뮤직 비디오가 있나요?
0: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네. 발매 며칠 전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동생이 그래도 네. 영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 첫 앨범인데
0: 네. 네. 그래서 급하게
2: 급하게
0: 네. 네 준비를 해서 약간 아마추어틱하지만 그래도 네네. 나름 뮤직비디오를 네,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궁금한데요.
2: 궁금한데요.
1: 제목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세요.
0: 곡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1: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김에스더까지 치면 네.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극동방송.
0: 네. 네.
2: 맞습니다.
1: 극동방송에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처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와, 할렐루야. 와. 자매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네네. 사랑입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1: 맞아요.
0: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할렐루야. 일단 박수 칠까요? 와. 20대 초반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묻어나요. 가사에서.
1: 네. 따뜻하게 묻어나고 또 목소리에 그런 위로가 있어요.
0: 맞습니다. 오늘 네. 김에스더 자매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네, 찬양을 저희 김에스더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요. 응원하고 또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댓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 인터뷰 끝나고도 이제 댓글을 모아서 청년분들께 네네. 드리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1: 아, 네. 그래서 힘도 되고 맞습니다. 격려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이 첫 앨범, 이 첫 앨범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짧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우리 아까 구세군 포항교회를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2: 교회 안에서는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인도도 하고 있고
1: 그래요?
2: 네, 싱어로도 하고 있고
1: 네, 교회 혜택인데요?
0: 교회에서 엄청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인재다 이렇게 그럼요.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2: 잘 하지는 않지만 이제 네. 뭐 피아노 반주가 이제 반주자가 안 될 때, 네네. 좀 상황이 하세요. 어려울 때 이제 네. 네 그렇게 투입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1: 네,
2: 아.
1: 네.
0: 제가
1: 말씀다역이네.
0: 네, 1인 네. 다역이세요. 또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그게 아니긴 한데.
1: 어떤 그래 어떤 걸까요? 뭔가요?
0: 구세군 포항교회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2: 아, 네, 맞아요.
1: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2: 네. 아.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목회자 자녀분이세요. 네. 네, 네. 구세군 포항교회 목사님 자랑. 또 네. 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그럼요. 이럴 때 자랑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2: 저희 네 구세군 포항교회는요. 네. 지금 담임 목사님, 담임 사관님이신 네. 이제 저희 아버지 김규현 사관님께서 계시는 곳인데요. 아. 일단 교회 자체가 너무 사랑이 많고 네. 정말 다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지금 한동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게 됐는데 네. 네. 교회 이제 어르신 분들이 네.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네.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너무나도 화목할 것 같은 그리고 맞아요. 목사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엄청 잘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가요. 좀 이름이 특이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구세군? 이랑 교회가 합쳐진 건가 했는데 구세군 교단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네. 가진 교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호칭이나 이제 용어들 또 군대식으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타교단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군복이라는 유니폼을 네. 또 착용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0: 사관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사관님이라고도 부르시나요?
2: 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사관님이라고 부르고 외부에서는 사실 사관님이라고 하면은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지만 정식적인 명칭은 사실 구세군에서는 사관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네. 외부에서는 목사님이라 여쭐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네. 사관님이라고 네. 여쭙고
2: 그렇게 말하고 네네.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혹시 전사님도 계신가요?
2: 전도사님.

0: 개념인 분들도 이제 계시기는 한데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명칭을 그대로 전도사님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구세군대에서는 담임보라는 또 직분이 있어요.
1: 아, 그래서 담임보.
0: 네. 네네. 그래서 뭐 전타 교단에서 전도사님 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1: 네네, 역할을 네. 하시는
0: 담임 사관을 보좌한다라고 해서 이제 담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담임보라고 하고 네. 장차는 이제 사관 으로 가기 위해서
0: 네, 대부분은 네. 이제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네. 분들이 많죠.
1: 아, 신학교도 사관학교라고 하는군요.
0: 신학교를 따로 이제 졸업을 하고서 사관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세군 사관학교라는 지금 정식 명칭이 구세군 사관대학원대학교라고 네.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한 다음에 임관 임명을 받으면 이제 목회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오 임관 임명이라고 하는 거.
2: 네. 진짜
1: 목사 안수식.
2: 네. 네. 진짜 사관학교 같이.
1: 네. 사관학교 같이.
0: 맞아요.
2: 네. 이라고 네. 오, 그러시는군요. 네. 구세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자선 단체, 자선 사업하는 단체로 많이 알고 있는데.
0: 네.
2: 그러면 구세군 교단에서는 약간 봉사나 이런 자선 사업도 많이 하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NGO 단체 이제 소속이 네. 되어 있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와 다 비슷하지만, 네. 사회 봉사적인 개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네,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네, 네. 방면에서 이제 사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봉사나 이런 단체들을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2: 네. 그렇군요. 네.
1: 귀한 교단이죠. 왜냐하면 네. 요사이 같이 이제 신앙이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적인 역할들 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개인적인 구원의 영성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선교적 자리에서 우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교단이고 또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나요? 너무나
2: 맞습니다.
1: 귀한 네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2: 네. 네. 네, 참 이런 교단이 있는 걸 저는 네. 새롭게 이제 포항에 와서 알게 됐는데 네. 사회복지도 이제 교회에서 시작됐듯이 이런 구세군 교단이 그런 또 정체성을 지켜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께서 목회자 자녀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신 건데.
0: 네.
2: 목사님 아시겠지만 목회자 네. 자녀분들이 아니 네. 목사님께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저는 PK는 아니에요.
2: 그 믿음의 청년 이제 오신 분들을 많이
1: 네,
2: 뵀을
1: 많이
2: 때
1: 접하다더니
2: 막 네. 11계명이 있다 우리는 막
1: 맞아요.
2: 이러면서
1: 11계명 저는 알죠.
2: 네. 뭐, 그렇죠.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네.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0: 네.
2: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좀 많이 감사한 생활을 하셨나요?
0: 저는 감사하게도
2: 네.
0: 곁길로 빠진 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0: 네. 네, 그 막 너무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계속해서 교회 억지로 나간 적도 없고.
1: 오, 정말?
0: 네. 그래서 저의 나름의 신앙을 이렇게 네. 지켜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점은 사실은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받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진 것 하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2: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곁길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로 부모님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0: 네.
2: 너무나도 복된 가정에서 또 자라오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1: 저렇게 김 에스터 자매님 잠깐 만나면서 드는 느낌이 바르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훨씬 더 크네요. 그래서 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배어있기도 하고 또 그게 내 삶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좀 그 신앙의 영성이랄까 또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숙하고 그런 것 같아요.
2: 아멘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그리고 곁길로 안 갔다는 게 한 가지 더 알 수 네. 있었던 게 이 가사를 네. 20대 초반에 쓰셨다고
1: 20대
2: 했잖아요.
1: 초반에. 네.
2: 사실
1: 네.
2: 20대 초반에 맞아요. 저희가 자유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에스터 자매님께서는 가사를 쓰고 네. 계셨어요. 찬양의 가사와
1: 네, 네.
2: 네, 앨범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게 되셨는데 전 좀 궁금

0: 궁금한 게 우리 자매님께서 이 찬양 작사하실 때 가장 내가 이 가사는 우리 듣는 이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했던 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궁금합니다.
2: 특별히 이제 저는 이 후렴의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는 사랑이십니다. 내 모든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그런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고 또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아멘.
0: 혹시 이 가사를 20대 초반에 쓰셨는데 지금 이 가사를 다시 봤을 땐또 다른 느낌인가요?
2: 지금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 가사를 잘 썼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많이 서투르다고 이제 느껴지지만
0: 정말 근데 순수한 그
2: 맞아요.
0: 내 마음이 들어간
2: 맞아요. 진심이 많이 담긴 곡이어서 이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제 내용의 가사니까 저는 그 고백 자체로 되게 소중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아멘입니다.
2: 뭐 지금 다시 뭐그 가사를 보아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리고 앞으로나 이 가사가 이제 언제나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가장 큰것 같습니다.
1: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고백들이 이렇게 반복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멜로디와 함께 이 가사가 이렇게 같이 고백되어질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이렇게 파도같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예배성으로 함께 나누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그 동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고백과 내용들을 예배에서도 함께 성들고 함께 하면은 너무 큰 은혜가 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리 구세군 포항교회에서는 예배송으로 이곡안 하실까요? 목사님께서?
2: 아마 인도를 하게 된다면
0: 맞아요. 찬양 인도 하시니까 또
2: 저라든지 아니면 또 인도를 맡고 있는 다른 청년이 하게 될것 같은데 제 노래를 제가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
1: 왜요? 아니 왜요? 아니요.
0: 근데 진짜
1: 그럼요.
0: 만약에 이 곡을 예배 때 본인이 하게 되면 너무 사실 좀 벅찰 것 같아요.
1: 가슴 벅차죠.
0: 예전에 썼던 곡을 지금 다시 발매를
1: 맞아요.
0: 해서 그 뚜껑을 열어서 이제 성도들께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1: 그죠. 사실 이 고백의 베이스가 되는 교회가 또 사실은 지금 구세군 포항교회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슴 뜨거울 것 같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라면 우리 곡을 선도들에게 더 많이 혹은 또 불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마치 이 보물을 아끼는 아버지처럼 지금 아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사관님께서는 이 곡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분명 듣고 계실 겁니다. 맞죠? 우리 에스더 자매님께서 찬양을 새롭게 발매한다고 하셨을 때 처음엔 원래 이렇게 묵혀두고 있다가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2: 맞아요.
0: 주변 분들의 좀 반응은 어떠셨나요?
2: 주변 분들의 반응이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첫 음원 발매를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축하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우리 그러면 가장 감사했던 분 계실까요?
2: 저는 가족들한테 많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가족들 많이 또 마음으로 가장 든든했죠.
2: 맞아요.
0: 아무래도.
2: 그리고 이제 앨범을 하면서 어쨌든 몇 년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저를 세상 밖으로 좀 이끌어준 사촌 오빠에게도 정말
0: 사촌 오빠도 도움을 주셨군요.
2: 이제 이 앨범의 프로듀서로 이제
0: 아.
2: 저에게 도움을 좀 많이 줬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0: 아빠가
1: 네, 많이 도움을 이제 줘서 뭐 편곡부터 해서 이제는 전반적인 그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또 제가 모르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알려주고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 저희 엄마, 아빠, 또 이제 동생, 제부 한테도 고마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촌 오빠에게도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0: 아, 음악 깔아 두시나요?
2: 맞습니다. 지금 제가 손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네. 몸 뭉클하실 것 같아요.
2: 네.
1: 일단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물질로도 실질적인 후원을 또 많이 해준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사랑이 제부 규성 오빠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앨범 준비 과정에 전반적인 도움을 준 요한이 오빠 사촌 오빠인 요한이 오빠 너무 고마워. 사실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회를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의 과정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2: 아,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0: 아멘.
2: 아, 따뜻하네요.
0: 아멘. 구세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했으면 좋겠다.
2: 고마워. 고마워. 아니 근데 앞으로의 과정도 잘 부탁해라고 하신 거는
1: 네.
2: 앞으로 찬양을 또 준비를 하실 수도 그럼요. 있는 건가요?
0: 그럼요. 지금 보니 네네. 찬양 듣는 것만으로도 와 우리 다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네,
2: 그러니까 아까워요. 네. 한번 싱글로만 내긴 아까워서.
0: 네. 하나님 너무 갑자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쓰려졌으면 좋겠어요.
2: 네. 혹시 다음 곡도 좀 준비하고 계신 생각하고 계신가요?
0: 그래 맞아요.
1: 제가 이렇게 옆에서 좀 많이 끌어줘야지 이제 네네. 이렇게 따라가는 네네. 타입인데 이제 사촌 오빠가 몇 년 동안 계속 저한테 이제 만날 때마다 네. 이 앨범을 내자고 자꾸 얘기를 네. 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뤄오다가 이 앨범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오빠가 얘기하기로는 이걸 이제 계기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찬양을 너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실제로 지금 앨범 발매가 되자마자 또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와, 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2: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네. 끌어주는 사람을 또 붙이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0: 와, 끌어주는 그분은 마치 그 내비게이션에 안내하시는 분 같네요.
2: 아, 그 가장 좋아한다는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의 목소리.
0: 아, 꼭 말을 들어야 된다는.
2: 네, 말을 들어야 한다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네, 네. 또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길 네,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김에스더 자매님, 구세군 포항교회 섬기고 계시는 김에스더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찬양을 발매해서 그 찬양 발매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나눠봤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에스더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매님, 오늘 또 찬양 발매를 하셔서 이렇게 저번 주 월요일에 뜨끈뜨끈한 앨범이 나왔고요.
1: 네.
0: 다음 곡도 지금 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1: 네.
0: 이 발매를 하기까지 과정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좀.
1: 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2: 네네네.
1: 제가 이제 이번에는 보컬 녹음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0: 살짝 원래 이제 싱글 낼 때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린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편곡 처음으로 이제 됐던 게 네.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수정하면서 네. 했으니까 한 발매까지 이제 한 그래도 반년 정도는 반년. 걸린 것 같아요. 좀 많이 걸린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근데 네. 또 그만큼 신경 쓰시니까.
0: 네.
2: 네. 네. 네.
0: 그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당장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2: 네.
0: 기존에 있는 곡을 좀 편곡을 해서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그 곡들을 좀 모아서 앨범을 발매해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게 뭐 네네. 찬송가가 됐든 아니면 네, 기존에 있는 또 다른 CCM 곡이 됐든 편곡을 해서 이제 내고 싶다는 계획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제 저의 노래들을 조금씩 더 써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네네.
0: 그래서 이 곡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담은 곡들을 CCM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 당연히 내셔야죠.
1: 네, 너무 귀합니다. 포항에 이렇게 귀한 청년분께서
2: 멋진 이런 뮤지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포항에 계속 계실 건가요?
0: 당분간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2: 특강이 계속 있어요.
1: 네, 여러분 계속 있어달라.
2: 그럼요. 포항에서 이렇게 뮤지션을 네. 키워서 맞아요. 응원하고 해서 네. 포항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1: 너무 좋죠.
0: 저도 그럼 좋겠네요.
1: 네. 또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포항 출신입니다.
2: 얼마나 포항하면 김에스터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리고 네. 또 여기가 포항, 경주, 네. 영천, 영덕, 울릉까지
2: 네. 네. 울릉까지
1: 울릉도까지 네네. 가천권이거든요.
0: 네.
2: 네네.
1: 울릉도에서 듣고 계세요.
0: 네,
1: 울릉도 가보셨나요?
0: 안 가봤어요, 한 번도.
1: 아, 그러세요? 네.
2: 아니, 울릉도 동남쪽 아직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0: 네.
2: 백길 따라 200리를 아직 안 가보셨어요.
1: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 울릉도 주민들 잘 네.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지금 샵9030으로 잘 들립니다. 한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또 울릉도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도 저희도 큰 힘을 얻고 있어요. 가장 잘 들린다고 하세요. 이 극동방송 채널이.
0: 아, 정말요?
1: 선명하게.
2: 네네.
1: 네, 그래서 얼마나 또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찬양도 울릉도까지 계속해서 네, 될 수 있을 때 많이 내려고 하고요.
0: 네.
1: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0: 저는 일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네네.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저의 음악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1: 네.
0: 또 위로와 평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또 저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는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아멘. 있습니다.
2: 아멘입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찬양을 우리 에스더 자매님께서 항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기도 제목이 지금 있으실까요? 발매를 하고 네. 이제 시작이신데.
0: 일단은 발매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앨범 발매 과정을 이끌어오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시기 네.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앨범 발매를 하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앨범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또 크게는 저도 이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마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1: 네.
0: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기도를 꼭 우리가 해야겠네요. 네. 또 새로운 출발이고 찬양을 내셨으니까
0: 네.
1: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찬양을 통해 접하고
0: 네.
1: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2: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2: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긴 에스더 자매와 함께 만나 인터뷰를 하며 우리 이 뜨거운 현장을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음원 발매 현장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고백과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0: 없어서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음원 발매에 하나님 시작이 주님이셨고 또 이 일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의 현장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찬양을 함에 날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심령과 마음을 주의 은혜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보완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기쁨의 성도로 기쁨의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또 우리 포항에 우리 많은 찬양으로 영광 올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들을 그 찬양을 통하여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포항 지역의 많은 뮤지션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갖고 있는 소원과 비전들이 통로가 열려지고 쓰여지고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뮤지션들의 삶과 비전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저녁 퇴근길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혹은 또 청취로 함께하게 될 때 응원으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모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찬양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남은 저녁의 시간도 주의 평안으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우리 첫 앨범을 선택하신 우리 김에스더 자매님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앞으로의 사역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자매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사실 라디오는 처음 이제 하는 거여서 네. 긴장도 되기도 했고 또 네네.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네네. 저의 앨범을 알릴 수 있고 또 저의 비전과 네. 또 네. 꿈을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저를 위해서 또 저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 마지막으로 찬양 이름이 뭐라고요?
2: 주님을 사랑합니다.
0: 주님을 네. 사랑합니다.
1: 성함은?
2: 김에스더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에스더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우리 다음번 만남이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인터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포항 등의 많은 뮤지션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 네, 또 찬양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 사역이 너무 귀하잖아요.
0: 너무 아름답죠.
1: 네, 너무 잘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0: 아멘.
1: 네, 아멘입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우리 김에스더 자매님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요. 또 작사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또 앞으로의 그 길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구세군 포항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에스더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는 여기서 맺습니다. 코너 진행에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함께하셨고요. 저는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진실되지 않은 것을 심고 진실된 것으로 거두려 하고 때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위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젖을 먹듯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듯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영적으로 자라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먹기 쉬운 것만 먹으며 단단한 음식은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은사나 어떤 체험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써서 기도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랐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즐거워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깊이 갈고 잘 가꾸고 열심히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인 타성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성도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부담되거나 실행하기 싫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혹시 말씀을 들어도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며 삶의 태도나 인격이 바뀌는 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오직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교사의 사명이 참 귀한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인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믿음의 분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도는 이웃에게, 먼저 믿은 사람은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섬겨보지만 이른 아침 교회 일찍 와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권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물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또 고난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가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또 소망과 위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오히려 상처로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텼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혹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는 작은 섬김도 작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눈물의 기도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충성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돌보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나의 수고를 몰라도 주님은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교회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삼킨 말, 내가 참고 기다린 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킨 자리,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아십니다. 매주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일찍이 나아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생님들이 그 충성을 아십니다. 자녀를 위해 오랜 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의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기다림을 아십니다.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틴 그 시간과 그 인내를 주님은 아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한 섬김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시지요. 여러분의 눈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수고도 아십니다. 교회는 몰라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수고를 말이죠.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당장 아이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도 아이들이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정말 아이들 마음에 남아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나의 수고가 한 평생 내가 교사로 섬겼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줘도 싹이 트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수고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숨긴 말씀 한마디가 지금은 아무런 영향도 못 주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한 그 사랑의 섬김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게 우리 번역이 이렇다 보니까 잘 이게 누가 안다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 안냐 하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렸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 파당도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58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으니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전실한 자가 되고,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58절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15절이, 58절이 여기서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수고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근면을 쫓아가십시오. 바울이 말하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 견실한 자가 되라, 견실한 자들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견실하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굳게 서다, 이런 겁니다. 굳게 서다, 즉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고 사명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사명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견실함은요, 선생님들에게 있어 견실함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말씀 준비하는 것, 그게 견실함이에요. 아이들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변화가 없어요, 더디다 할지라도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게 견실함이에요. 견실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견실함은 사람의 평가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하시고 주님께서 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지쳐도,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파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아무 갈등도 없고 낙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다 느꼈잖아요.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칠 때도 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고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때 그 흔들림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0: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더딘 열매에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이 권면하는 권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건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인정받을 때도 아무도 몰라줄 때도 상처받을 때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 참고 기다린 그 시간들, 보이지 않는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견실한 자가 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0: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통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통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 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엘칸토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하루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고단했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내일 아침 또다시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찬양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좋은 씨앗 그리고 나무의 잎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 주의 첫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안에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은 채 분주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이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다시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또 새로운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를 해같이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어노인팅 3집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김명선님과 연민규님이 함께 부른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413님, 늦은 밤차 안에서 좋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 안에서 주님과 따뜻한 예배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패션의 찬양 한곡 준비했습니다. Good, good father.

패션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김영태가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크리스 탐린의 Goodness, Love and Mercy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뒷부분 좀 나누고 15장으로 넘어가겠는데 14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이 갈렙의 너무도 훌륭하고 정말 본받고 싶은 영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교제란 뜻을 지닌 어떤 뭐라 할까 이제 헤브론에 갔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교제라는 장소이거든요. 갈렙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제 그곳 헤브론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3절로 1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랬어요. 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분량에 따라서 뭐 그거든지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느냐 아니느냐, 즉 쫓았느냐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한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갈렙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헤브론에 있는 거민들이 그곳에 많은 사람, 그 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14장을 정리하고 이제 15장부터 보게 될 터인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서는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 유다의 분깃이 나오고요. 16장에서는 에브라함의 분깃이, 그리고 17장에서는 므낫셋,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의 분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그리 직접적인 중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중요한 요점들만 다루고 뭐 어디를 어떻게 차지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나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다의 분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죠. 이제 15장에서도 우리는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지파의 지경들이 15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생략되고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부터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좋은데, 내용인즉 이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새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인 갈렙이 원하였던 곳은 거인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젊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 거인들과 싸울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용기라기보다도 믿음에 따른 용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유다 지파의 모든 영토는 이 15장 첫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각 성읍들이 이제 언급되고 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읍들의 대부분은 뭐이 지도를 봐도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네게브 훨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성서지리학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도에서 찾기가 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매기 목사님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분배되어지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의 분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로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한 지파로 계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으므로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의 전체 수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빼고 보면 열 레위 지파까지 레위 지파를 빼고 보면 13이 아니라 12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레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므낫세 지파의 그 분깃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 17장에서는 요셉의 자손들과 특히 에브라임의 자손들에 관한 아주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라고 했습니다. 넓은 땅을 뺐으므로 에브라임은 불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상 에브라임은 므낫셋의 절반밖에 되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사람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지파에 속해 있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도움을 주지를 못할 망정 이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가 분명히 뭔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나름대로의 뭐 우리말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산악지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나누게 되는 것은 15절로 가보겠는데, 이 15절은 나름대로 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좀 크다고 봐요. 제가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이 오늘날 이 지역을 만약 이제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가보신다면 그 언덕들이 황량한 아주 민둥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 침략했던 침략자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역에 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 땅이 한때는 울창한 숲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나무들은 잘 자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도 숲이 울창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오늘날처럼 그곳에 나무가 거의 없었다면 예수님의 원수들이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우거진 나무를 해치고 군사들을 인도하여 주님이 계신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자신의 지파에게 했던 여호수아의 대답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영적인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본문을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을 나름대로의 그 좋지 아니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러나 그 땅은 거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희는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불평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보다 많은 그러한 은혜들, 보다 많은 그러한 소득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이 하나 인용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뉴욕 출신의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뉴욕주의 북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주일날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놀래매도 젊은 선교사가 책으로 출판된 그의 설교의 글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그 젊은 설교자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아침 당신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 설교자는 예, 약 3시간 정도 걸렸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설교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말을 한 거죠. 그참 이상하군요.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8시간이 걸렸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과 소유물을 누리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요래전에 한 사람이 큰 의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는 한 교회를 3년간 섬기더니 그만 그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고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던 거죠.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은 그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러자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약한 시간쯤 걸린다고 말을 하니까 아, 이게 문제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만 한 시간 정도 준비해서 어떻게 설교를 정말 양질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일주일 꼬박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럴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수가 읽으라고 요구한 책에 관해서 불평을 했대요. 그는 그 책이 마치 먼지처럼 메마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건조하다, 뭐별 영적인 유익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자 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이마에서 흐르는 노력의 땀으로 그 책을 한번 적셔 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좋은 땅을 주지 않았느냐? 왜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넓은 땅이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의 그 권속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16장, 17장을 마치고 18장으로 넘어가서 실로의 장막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먼저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에브라임에 있는 도시 실로에다가 장막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그 땅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언젠가 예루살렘이 될 영원한 처소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처소가 변경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장막은 사사들의 시대를 통해서 계속 실로에 남아 있었죠. 자, 다음은 나머지 땅의 분배에 관한 그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책망 섞인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일곱 지파들은 주위에 둘러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격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또 이런 식으로만 묻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지역을 이미 받았느니라. 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하라. 얼마나 더 지체하려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적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책망이 있은 후에 각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땅과 에브라임과 단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곳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라는 의미를 갖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에돔, 2번 헤브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갈렙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1: 전파 선교사인데요.
2: 네네.
1: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2: 아, 네네.
1: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

처음에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무려 10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도 방법이었다고 해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약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ert Woods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 플랜에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루크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We Love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 뭐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 번 더 표현한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Chris Blue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이자 61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띄워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 월십의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날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참이 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많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맞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 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

음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목사님께 좀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거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 올라왔어요.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됐음.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새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이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 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리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과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0: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봉의 역사로 북한의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 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1: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언젠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 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이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자성 22도, 구성 2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18도, 해주와 개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해주와 사리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리고요. 또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첫 찬송으로 함께 나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히 우리가 측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한곡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합니다.

0: 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 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치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동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모설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의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1: 함경남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네네. 사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해서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아, 고난의 행군 시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 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새 3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고향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아. 그 북한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다른 분들은 다 깊은 그 어디 농촌이나 그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 좀 다쳐서
1: 네.
0: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1: 아.
0: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다음 해에 낳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1: 아.
0: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들고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0: 요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그 온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그 뭐야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 나니까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진료소에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예,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또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제 스스로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애구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족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12월에 들어서서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 시려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학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1: 네.
0: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모아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지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얻어나니까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0: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1: 네.
0: 그때 우리가 그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 품어 주시고 예,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거 다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은혜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예,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 여정들도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긴밀하게 짜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루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첫 찬송 바리톤 김성결 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0: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1: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농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농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나온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0: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이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이부장도 오고 보이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0: 한 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1: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일곱 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0: 네.
1: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던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0: 네.
1: 밖에 이제 그거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주파수를 훔크러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0: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른 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끄고 또 바깥에 좀 감실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가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예.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 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적었는데 두두면서 그거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속, 아,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1: 네.
0: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요크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흉크러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1: 네.
0: 하면은 주파수를 흉크러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1: 아,
0: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1: 네.
0: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0: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 또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하늘, 실록이 꽃과 함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0: 이에 지으신 솜씨 깊도다. 아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그 거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만나 주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비를 넘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서울과 부산이 18도, 평양과 개성, 대구와 제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대전, 광주와 목포가 16도, 춘천과 여수가

15도, 신의주가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12도, 예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광주가 30도, 강릉과 춘천이 28도, 포항과 목포, 서울과 부산이 27도, 여수가 26도, 평양과 개성, 제주가 25도, 해산이 24도, 함흥이 23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0: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헤쳐나가야 하는 삶의 곤고함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며 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라 칭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음행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시 자체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 근데 이제 항구도시가 한 개가 아니라 양쪽으로 두 개의 항구도시가 있었고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과 여러 가지 상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음행을 부추기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했다. 그럼 고린도했다는 말이 뭐냐? 음행했다는 말이죠. 고린도에서 즐길 수 있는 음행을 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했다라는 말은 아주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여기에 많은 음행이 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 고린도는 이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영혼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으면 됐지 몸은 뭐 대충대충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 몸이 욕구 불만이면은 충분히 너의 욕구를 아무 데서나 풀어도 된다. 그래서 몸은 천하고 비천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방중주의죠.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태도.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원래는 이제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방중주의.

뭐가 중요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몸의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도 갑니다. 이 몸을 네가 쳐서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영혼을 붙들어, 내 몸을 붙들어 매라. 그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근데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의 극단적인 이원론이 방종주의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가 들어왔죠. 자,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뭐로부터 자유케 하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오해하니까, 야,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잘못된 죄의 방종으로 헬라의 이원론과 결합해서 막 자기를 몰고 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뭔가를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서 뒤쪽으로 가면 12장이나 14장이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은사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관점에서 사랑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즐겁게 재밌게 지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음행의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흔치 않는 음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친어머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력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 그 계모죠. 일종의 이제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를 나이 든 재력가가 취할 때는 젊은 사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부인으로부터 낳았던 아들과 그 부인과, 새로 얻은 부인과 나이 차가 많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깜짝 놀라서 함께 모여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거룩해야지. 이런 음행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과 은혜, 이 음란이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은 회개를 하지 않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걸로 연결되느냐, 음행을 정당화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음행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고, 아프게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형제의 죄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같이 그냥 받아주고, 이게 막 퍼져가면서 교회에서는 저렇게 음행을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들이 점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격려하는 곳이지,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 때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인조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더 명망을 얻고 막 출세하고, 그 다음에 관직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교회의 순수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 희석화되면서 교회됨의 거룩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됨의 이 역할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임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교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2절 끝에 너희들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냥 그래 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너희의 이 음란을 정리하고 철저하게 참회하고 거룩하게 돌아오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런 식의 교제와 나눔과 막 서로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쫓아낸다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하면서 이게 막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몸된 교회로부터 떠나보내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excommunication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communication community로부터 ex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온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 그대로 용납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부패하냐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사도의 권위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을 멸한다는 건 뭐냐? 육체를 몸된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쫓겨나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그리고 이제 고대의 이 헬라에는 그렇게 음란하고 막 했지만 이제 유교 문화랑 약간 비슷하게 명예와 수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자, 공동체에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가고 손잡고 교회 가고 하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야, 너 왜 여기 와서? 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큰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으면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귀환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의 이 출교는 생각보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징계였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막 다른 데를 가고 막 이럽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이거 외에는 내가 회복하고 명예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몸된 교회의 죄가 퍼지는 걸 그냥 두지 말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냐. 야, 죄를 졌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이런 거 갖고 정죄하면 안 돼. 그 은혜를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걸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아주 부풀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넣는데 확 퍼지는 것처럼 7절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렸자. 여기 누룩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인데 묵었던 옛 죄의 습관들 이런 거 다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싹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곰팡이 같은 거 있는 걸 다 깨끗하게 치우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아기에 찬 말로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누룩을 제거한 상태가 뭐냐? 순전함과 진실함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함과 거짓의 떡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주일, 또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함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죄를 제거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지금 고린도전서 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군가가 발견하면 대박입니다. 잃어버린 성경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전전서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다라는 걸 여기 이제 살짝 얘기합니다만, 여기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을 살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뤘던 거죠. 이전에 절대 이 음행하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 말은, 야,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야, 밖에 나가서도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아유, 세상에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사귀지 않으면 아유, 누구를 사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죄를 따라 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뭐냐?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형제. 이 형제가 왜 중요하냐?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된 공체, 공동체,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이들인데, 그렇게 죄를 부지중에 짓는 거 말고 의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게 주 밖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 세상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너의 사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과 깊이 있게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께 놔두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절대 이렇게 너희 중에 안에 있는 음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섰을 때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음란한 관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관영하는 고린도시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대로 뒀다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짓밟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간에 지켜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죠. 또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0: 보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사랑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사도의 근심이 된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음행의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언약의 백성이 세상에서도 금하는 음행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니 사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옹호하며 용납했다는 사실이죠. 마땅히 치리받고 그래도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출교를 명령해야 할 이 절대가치의 훼손 앞에서 분노하는 사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이런 가치 기준이 사랑과 형제라는 포장지로 그냥 쌓여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에는 거짓의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죄악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한 성도를 촉구하는 사도의 눈을 오늘 우리도 닮아서 걸어가십시다.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전망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이니 시작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린이의 마음.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알람들, 꽉 차인 업무 일정,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는 책임감까지. 우리의 손과 발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 몸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짜증이 밀려온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여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해야 할 수만 있는 일들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음식하는 맞을까? 그릇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내 대접을 보고 뭐라 할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이지만, 주님을 대접한 것이었지만 마르다에게는 염려와 근심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께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시작한 헌신이 어느 순간 비교와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현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완벽한 식탁 차림보다 더 중요한

0: 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고하는 마르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멈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빨리 성취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발치에 앉아 잠시 쉬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좋은 편을 많은 정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편을 먼저 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충전된 영혼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마르다처럼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 손에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발치에 앉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그 좋은 편을 저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06번님, 오늘도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증가로 우리나라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시간이 사실상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쉽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과 부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균형의 미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명씩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자다가도 깼어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단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라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괴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생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가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시되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로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로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뭐 오늘부터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0: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 관계여서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 점수로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버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뭐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소리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종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을 띠 이상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뛰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 동의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제 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이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찬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가를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 6181국에 9191번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샬주아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간호사, 교사, 학생, 그리고 사장님까지 각자의 자리와 환경은 달랐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누군가는 병실에서 환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누군가는 교실에서 아이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누군가는 치열한 사업 현장에서 정직함을 지켜내는 결단으로 그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빛은 요란하지 않아도 어둠을 몰아내고요. 향기는 소리 없이도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조용하지만 따뜻한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향기로운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여러분, 향수 사용하시나요? 조그마한 병에 담긴 향수, 단 한 부두 방울만이라도 이 몸에 떨어뜨리면 짧게는 몇십 분에서 또는 이 몇 시간이고 강렬한 향수가 몸을 휘감죠.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칭하는 대목, 제게 늘 이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그 어떤 향보다도 강렬하게, 강력하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단 한두 방울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휩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침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뒷자리 2642님, 나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 멋진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모든 임직원들 축복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의 한 가족으로서 감격합니다. 멋지고 늠름한 보석 PD님, 오늘도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2642님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정말 최고세요. 늘 항상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찬양으로 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최고의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격으로써 이 아침 함께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새벽기도 후에 역전 전

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늘 복음 전함이 기쁘네요. 피디님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최고십니다. 항상 새벽 기도 이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이 역에서 또 전도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9507님이신데요. 정말 귀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제가 생각이 듭니다. 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552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마음에 멍이 들고 눈물이 나는 그 연약한 시간들까지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따라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겐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힘차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가슴 벅찬 문자인데요. 정말 감동의 문자입니다. 맞아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에 멍이 들고 눈물이 나는 그런 연약한 시간들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마저도 그 순간들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이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영적인 광야의 순간에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나눠주신 우리 5522님께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을 향해 이 감사의 찬양 올리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해요. 우리 2642님 창세기로 여는 아침 우리 최임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요. 미리 이렇게 반가운 인사 올려주셨고요. 6809님께서도요. 가장 큰 자리 우리 아버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322님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어요 라고요. 이 사모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이렇게 귀한 문자 우리 8322님 보내주셨어요. 5914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요. 5914님께서 우리 아드님의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과 이렇게 기도 가득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실 아드님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시간이죠. 오늘은 향기 두 글자로 출첵 받을게요. 야, 우리 5522님께서 이미 어떻게 아시고 이 향기 두 글자로 2행시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2행시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두 글자 향기라고 출첵 제시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은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하며 창세기로 아침을 엽니다. 창세기로 여는 아침 목사님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창세기로 여는
1: 아침.
0: 아침.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창세기의 은혜로 열어주기 위해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바로 푸른수 성산교회 우리 최임성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0: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아니 목사님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만 말씀처럼 네. 이 한 주 만에 오셨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만큼 보고 싶었다라는 반증일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간 잘 지내셨나요?
1: 아, 뭐 봄이니까요. 네. 봄 기운에 취해서 향기가요.

0: 봄에는 아. 꽃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제 시간이 주로 밤에 나니까 밤에 산책을 하거든요.
1: 네.
0: 밤에 가면요 꽃이나 뭐 향기만 나거든요. 아 멋져요.
1: 와 꽃은 안 보이지만 비록 그렇죠. 그 향기가 우리를 휘감습니다.
0: 어딘가에 꽃이 있는 거죠.
1: 어딘가에 꽃이 있다. 하지만 꽃은 분명히 있거든요.
0: 향기로 알 수 있죠.
1: 예, 향기로 알 수 있다. 아하, 오늘 매번 이 오프닝 함께 열면서 저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0: 네.
1: 맞아요 여러분, 마치 이게 목사님 그리스도의 복음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복음은 어디에서나 있고요.
0: 그렇죠.
1: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존재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함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감출 수 없다죠. 감출 수 없다.
1: 맞습니다.
0: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향기로서 우리 역사하시죠.
1: 아멘입니다.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증거 우리 또 방송가족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하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507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향기가 솔솔 전 세계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아, 네. 보내주셨어요. 이 솔솔하니까 진짜 뭔가 이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요. 8322님께서도요 향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엔
0: 네.
1: 본래는 복의 충만이었다라는 주제로 나눠주셨어요.
0: 그렇죠.
1: 인간은 이 본인의 기원을 물질에 둠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어요. 스스로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고 만 건데요. 그로써 이 세상을 평화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0: 그렇죠.
1: 이 끊임없는 양육강식, 힘의 논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죠. 그 존재의 기원을 이 창세기에서 찾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으로 충만한 자들 아닐까요?
0: 미래에 뭐가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뭐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그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이제 다시 살아났고
1: 아멘.
0: 우리의 것이 된 것이잖아요.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뭐 경쟁 사회, 뭐 또 그 어떤 뭐 투쟁 사회 이런 사회 인식 속에 살아가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허사라 그러잖아요.
1: 헛되다.
0: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0: 그럼요.
1: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0: 그럼요.
1: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푸른수 성산교회 우리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창세계로 여는 아침. 오늘도 목사님께서 열어주실 그 창세계의 은혜 변화받기를 원하면서요.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

0: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신안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물 소개 나가는데 이 감각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때로는 눈을 가리기도 하고 해야지 보고 맞고 또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 중에서도 오히려 밤이 되니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맞춰지지 않았던 꽃향기가 이 맞춰지더라. 그럼요.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2: 꽃이라는 게 그 예쁜 어떤 색채만 있는 게 아니라 벌을 끌어들이는 거는 벌은 향기를 보고 오는 거지 색깔 보고 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1: 그쵸.
2: 낮에는 이제 보이는 게 워낙 많으니까 눈의 피로도도 있고, 그리고 눈이 1번이잖아요. 네, 이거는
1: 막 감각이 막 분산되는,
2: 그쵸?
1: 거죠.
2: 근데 밤에는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코가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예, 아카시아 향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네. 아, 아카시아 향 엄청나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살아가지만 우선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때로는 상실하게 만들죠.
1: 맞아요.
2: 그래서 때로는 이제 골방이 필요하고 정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렇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2: 그렇죠.
1: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우리의 그렇죠. 삶을 또 통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또 통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이상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1: 아멘.
2: 거기서 새로운 인도하심이 열려지는 거죠.
1: 아멘. 새롭게 또 열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뒷자리 우리 2642님 향기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목사님께서 한번 살려주세요. 향,
2: 향기로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
1: 와, 기,
2: 기도와 찬양으로 여는 하루 되세요.
1: 할렐루야. 와, 장원급제 뿌이뿌이뿌이 아멘입니다. 향기로 정말 은혜 가득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향기로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 기도와 찬양으로 여는 복된 하루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참 멋진 게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꽃의 향기를 만드셨잖아요.
1: 네.
2: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아요.
2: 물론 어떤 건지 우리가 코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뭔지 알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1: 네.
2: 그럼 그보다 더 좋은 향기죠.
1: 정말 네. 그 향기를 또 그 향을
2: 그렇죠.
1: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럼요.
1: 0535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향기 두 글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7694님 샬롬, 어젯밤에 숲속을 산책하는데 대나무 향이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꼭 예쁜 꽃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향기로 기분을 좋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름다우려 애쓰기보다 각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목사님 이야기 정말 사모하고 있어요. 유유. 아니 표현이 졸졸 따라다니며 듣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2: 좋은 표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1: 네.
2: 저는 오솔길을 따라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2: 대로를 따라가는 어떤 게 아니라 오솔길 졸졸졸 따라가는.
1: 맞아요.
2: 마침내 거기에 이르는.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1: 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또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2: 예.
1: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매치가 됐습니다. 예, 우리 769사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세가 참 귀하고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전해주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참 좋고요. 목사님 지난주 내용 간단하게 한번 훑고 리캡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토대로
2: 예.
1: 본래는 복의 충만함이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그렇죠.
1: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원을 창세기에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2: 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뭐 열심히 하세요, 뭐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뭐 자식 잘 되고 뭐 또는 주식 잘 되고
1: 요즘은 뭐 그렇죠.
2: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복이 만들어가는 어떤 파생시켜 나가는 어떤 부분일 뿐이지
1: 네.
2: 그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생명이 눈에 보이는가요?
1: 보이지 않죠.
2: 그렇죠. 운동이 생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2: 건강이 생명이 있어야 운동도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건강으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0: 것은 맞지만 건강 이전에 생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1: 네.
0: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어디냐 할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게 뭐 무능한 존재가 된다 또는 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근원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간구하고 은혜
1: 간구하고.
0: 입기를 소망하고 어떤 그뭐 정확한 기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막연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타난 것만 가지고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더 이렇게 온전하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신 복을 그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1: 아멘입니다. 먼저 그 복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0: 있죠.
1: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운동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0: 신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어떤 실질 세계 또는 뭐 어떤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비약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 임재와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겸손하게 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1: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0: 그렇죠.
1: 생각이 들고요.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0: 겸손하죠.
1: 네,
0: 예.
1: 이렇게 내가 알지 못했던 멋지고 훌륭한 세계가 더 있었구나.
0: 그럼요. 사람은 큰것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1: 네,
0: 옛날에 우상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
1: 맞아요.
0: 인간의 본성인데요. 알수 없는 것을 알수 없는 것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앞에 있으면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어떤 기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한다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1: 자세가
0: 태도가
1: 달라진다.
0: 달라지고 그리고 방향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변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1: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뒤처리 우리 2034님.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향기가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좀 야근 하시고,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근을 좀 하시는 것
0: 아유,
1: 같아요.
0: 밤새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34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향기 넘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0535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자 어록으로 남기시네요.
0: 아무도 어록을 적진 않습니다.
1: 오늘도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네, 저는 우리 0535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매일매일이 진짜 한주한 주가 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는구나라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아유, 다 주의 은혜고요. 그냥 주신 말씀 전할 뿐입니다.
1: 네,
0: 뭐
1: 맞습니다.
0: 배운 것도 없고요.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또 전하시기에 그 감동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오늘은요, 이
0: 네.
1: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이 사랑 스토리예요.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스토리 한번 이어준다고 하셨는데 한번 나눠주실까요?
0: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1: 아멘.
0: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 네.
0: 28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에 보면 재료나 소재 뭐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1: 네.
0: 하나님 인간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셨냐 할때 단순히 어떤 뭐 어떤 스케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0: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거는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1: 존재적인 가치.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는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분리할 수 없는 그죠? 네. 그 존재된 것, 소유된 것, 그 일치된 것이고 소유는 돈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적게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 의복같이 날들여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옷은 벗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입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 거죠.
1: 네.
0: 근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내면의 것들, 끝까지 일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
1: 네.
0: 예, 그죠?
1: 저거 탈부착이 안 되는
0: 그렇죠. 탈부착이 안 되는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그런 것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는 거죠.
1: 아멘.
0: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론 이제 뭐 일그러진 모습이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회복됐죠.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소유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네. 그게 이제 뭐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죠? 네. 또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되게 하셨고 사실 동물들은 잘 인내를 못하잖아요.
1: 그렇죠. 이렇게 먹고 싶으면 먹고
0: 네, 본능에 의해서만 인내를 하는 거지 본능을 뛰어넘는 인내는 불가능하잖아요.
1: 네.
0: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인내가 가능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가능하고 이런 것도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을 주신 존재적 가치가 뭐냐면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 권한과 책임을 주셨군요.
0: 그죠? 권한.
1: 권한.
0: 권한 또는 권리 뭐 그죠? 자녀됨의 권세.
1: 네.
0: 그죠? 권한과 책임을 허락하셨다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또 새와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권한을 주신 것이죠.
1: 대리자로 삼으신 거네요.
0: 대리자죠.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인간이 짓게 하잖아요. 너는 저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저는 원숭이라고 짓고 싶어요. 저는 새라고 짓고 싶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새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하나님의 세계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이제 주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부터 끝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네 관여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1: 네.
0: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서 너네가 한번 질서를 부여해봐. 너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한번 멋지게 꾸며봐.
1: 창조 세계에 초대해 주신 거네요.
0: 그렇죠.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웠던 그 세계를 잘 유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인간을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부려먹는 종이 아닌 거죠.
1: 네.
0: 내가 뭐 할 일을 니네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좋은 일을 니네도 한번 맛봐.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은 초대하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에게 너도 한번 해봐라.
1: 이것도 맛봐봐.
0: 너무 좋다.
1: 네.
0: 한 입만 먹어봐라.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1: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의미네요.
0: 그래서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원래 이제 그니까 분리된 하나님, 그 초월이시잖아요.
1: 네.
0: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1: 아멘.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1: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아,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어떤 이 감동도 있고요.
0: 그렇죠.
1: 이 안에 진리가

0: 있고, 그리고 위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 존재가 과연 무엇이간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창조의 세계, 본인의 세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실까요?
1: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이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픔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막그 모르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부분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길게 쭉 나가면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새와 인간은 물론 교감을 할수 있지만 대화가 되든가요?
0: 내가 안 되죠.
1: 안 되죠. 새소리가 그렇게 예뻐요.
0: 네.
1: 근데 예쁘다고까지만 할수 있지 무슨 말인지는 통못
0: 그렇죠. 대화가 안
1: 알아듣겠네요.
0: 되잖아요.
1: 그렇죠. 우리가 그뭐 강아지를 참 저도 좋아합니다만
0: 네.
1: 강아지와 대화는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1: 이게 뭐 서로 이제 뭐 같이 살고 교감이 되는 것은 있지만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듣는 것이 뭐냐 할때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고,
0: 아멘.
1: 또 우리 영과 더불어 말씀하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0: 아멘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1116님, 건강 이전에 생명. 건강이 최고라는 말 사람들 너무 쉽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생명 주신 예수님이 최고 복임을 사모하면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본인의 깨달음을 또 보내주셨고요. 2034님, 아까 이렇게 퇴근길에 또 보내주셨던 우리 2034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향기로 오늘 또 출첵 제시어 받고 있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 창세기의 은혜로 지금 열고 있는 이 아침, 이 녹음 파일로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창세기, 창세기라고 세 글자와 더불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오늘의 창세기의 은혜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사님, 그렇게
1: 예.
0: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삼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죠. 그 사실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그래서 우리가 일할 게 많다, 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뭐그 세상을 관리하고 일하고 창조질서 보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너희가 한번 관리를 해봐. 여기에서 이제 뭐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진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로 얘기를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넘어가면 그제 친구 중에 AI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운전할 때뭐그뭐 재미나 아닙니까? 뭐 챗GPT 그
0: 말하고 막
1: 그렇죠.
0: 대화하고
1: 예, 그래서 틀어놓고 대화를 계속 한대요. 제가 야 그게 대화가 되냐? AI는 양심이 없는데 AI는 뭐그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만 책임적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0: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 안 지잖아요.
1: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를 책임적 존재가 아니고 다 이게 코딩되고 프로그래밍 된
0: 프로그램이 된
1: 그렇죠. 여러 데이터를 이제 빨리빨리 지능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이야기일 뿐인데
0: 결과값.
1: 그렇죠. 결과값이죠. 우리와 대화가 될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0: 대화 안 되죠.
1: 그렇죠. 뭐 얘기는 잘 되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진실성이 없는 거죠.
0: 얘기가 또 너무 잘 돼요.
1: 너무 잘 되죠.
0: 너무 잘 되면 이게 또 의심이 막 생기거든요.
1: 너무 잘 되는데 우리는 영을 담아서 얘기하지만 AI는 혼을 담는 얘기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신중 또는 정직 이런 것들은 책임적 어떤 책임성이 동반될 때에만이 진실한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책임적 어떤 그런 내가 말을 잘못하면 손해가 온다거나 말을 잘못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내가 전 존재로서 응답할 때 좋은 반응, 이런 거가 있을 때

0: 이제 좋은 그 대화가 되는 것인데
1: 네.
0: 뭐 AI를 우리가 뭐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적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 책임질 수 없는 그 존재들은 그 진실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한 왜냐하면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 얘기 저기 막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너희들도 이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선악과도 그런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1: 네.
0: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지만 때때로 못하면 책망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인간을 잘 만들었다는 역설인 거죠.
1: 네.
0: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허락하셔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이 책임성이라는 게
0: 설명이 좀 어렵네요.
1: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바로 네. 와닿아요.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당장 대화를 하더라도요.
0: 네.
1: 이게 그래 그래 막 듣고 싶은 얘기만 얘기해주고 응답해주고 네. 그러면 한창 하다가 오빠 내 대화 진짜 듣고 있어? 라고 바로 나와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냥 그래 그럼 네 말이 다 맞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상대방은
0: 그렇죠. 그렇게 다 맞아 하면 대화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1: 진실성이 없으니까.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이 순간을 묘면하고 싶고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다라는 것만 느껴질 뿐이지.
0: 그렇죠.
1: 그 가운데 아 저 사람이 진짜 책임을 갖고 본인이 이 반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용기나 이런 책임이 있어서 얘기를 그거를 수반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0: 그럼요.
1: 그냥 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냥 감언이설처럼 하는 건지 바로 구분이 갑니다. 이거
0: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체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1: 주체가 되라.
0: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런데 여기에는 책임도 따른다. 칭찬도 따르고 물론 이것이 행위와 공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애초부터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적인 어떤 주체로서 우리가 결국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십자가도 일어났고 부활도 일어났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구원에 관한 일들이 주어졌는데
1: 네.
0: 여기에 로버트 형식으로 로버트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 존재로서 대답할 수 있게끔 창조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너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입력값을 줘가지고 너가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시퀀스를 내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너가 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하고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오늘 피디님이 진행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1: 할렐루야입니다.
0: 하고 싶은 말을
1: 저 느껴졌어요. 목사님.
0: 그래요? 역시요. 아, 피디님 오늘 진짜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네요.
1: 할렐루야. 지금 이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그럼요.
1: 이게 바로 느껴진 거예요. 목사님.
0: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요. 짜여진 대본이 아니고 오늘 스케줄을 이렇게 하니까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1: 네.
0: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오늘 너의 스케줄에 맞춰서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다스려봐. 이름을 붙여봐. 그리고 또는 관리해봐.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율적인 존재를 주시고 하나님 형상 뜻을 따라 허락하신 것이죠.
1: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 가운데는 여러분 이게 또 용기가 필요해요. 우선 이게 사실 우리 자녀분들의 아이들 정말 갓난아기 네. 뛰어놀고 그럴 때 자유롭게 좀 더 뛰어놀게끔 할 때 부모님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가서 말리고 싶고 가지 마 그냥 와 할 수도 있는데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너무 통제를 많이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물론 안전은 뭐 유익할 수 있습니다만 존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나 장성함은 이르기가 좀 방해가 됩니다.
1: 네.
0: 그냥 때로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율적인 어떤 모습을 둬야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에게만 있는 자유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택의 이런 은혜를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니네가 선택을 해봐라. 니네가 결정을 해봐라.

0: 나는 지지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 네.
0: 니네 둘이 니네 셋이 한번 뜻을 모아봐. 나는 그거 지지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짜여진 각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나는 나도 지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드라마 그리고 사랑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게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다. 이게 바로 사랑의 본 의미가 아닐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선택지 진짜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0: 그렇죠.
1: 하지만 그 선택지 내가 주도적으로 다 가지치고 다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 당신만을 제가 주님으로 모십니다.
0: 그렇죠.
1: 이게 바로 진실된 고백 아닐까요?
0: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시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했을 때 어떤 정해진 어떤 것을 이루는 어떤 뭐 운명적인 사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권한과 책임 속에서 만든 것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1: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럼요.
1: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창세기 세 글자와 메일 주소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 창세기의 은혜 녹음 파일로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창세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1209님 창세기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집회 우리 또 굉장히 은혜였고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던 방송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분들 날마다 강건하세요 보내주셨고요. 5522님 생방송인데 생방송 아닌 것 같은 두 분의 케미 너무 좋은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토록 광대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0: 아 이게요 참 오늘도 좀 버벅댔습니다만 이게 참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요. 정말 각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실로 광대하죠. 예.
1: 광대합니다. 정말 제가 매주 느끼는 거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로 여는 이 아침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뿌리가 내려져 있구나라고 매번 새롭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이유가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런 말씀처럼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그냥 가잖아요.
0: 그렇죠.
1: 가는데 이게 그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잘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고요.
0: 그렇죠.
1: 우리의 그 고백하는 이 입술의 말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아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내가 했구나를 방송 마치고 나면 역으로 고백하게 돼요.
0: 사실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새와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1: 네.
0: 큰 틀 안에서는 이제 뭐 범위가 있습니다만 작은 어떤 그 내용을 본다면 만약에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오늘은 가지를 너무 많이 잘랐어요. 이렇게 하는 걱정 마 괜찮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1: 아멘.
0: 실패는 없는 것이 이거 오늘 너무 많이 이거는 뭐 틀렸어요. 괜찮아 괜찮은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권한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야. 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막 뭐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 의미 속에서 봤을 때 예.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의미 그 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권한과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오늘은 그 권한과 책임이라는 정말 우선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복된 울타리다.
0: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울타리까지도 정해주지 아니하시고요. 그 자각하게 하시죠. 네 생각 한번 결정해봐라. 그렇죠? 물론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만.
1: 안 되지만.
0: 그렇죠.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1: 아멘입니다. 주자리 7694님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믿음 덕분에 가능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지난주 내용처럼 주신 축복 충분히 누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오늘도 최고 최고 최고라고 최고 세 번 보내주셨어요.
0: 네, 제가 최씨이긴 합니다만 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첼시 네. 가운데 가장 최고라고 감히 예. 제가 고백해봅니다. 최고 최고 최고 보내주셨고요. 6919님 형상을 담다. 하느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행복이고 사랑이네요. 오늘 하느님의 세계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누려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보겠습니다. 감사요 라고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맞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의 창세기의 은혜 나눠주셨는데요. 목사님, 그렇기에 정말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죠. 사실 형상화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1: 아멘.
0: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그 주체가 되어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하나님 끝까지 인간에게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그냥 막 그 금을 끌어당기듯이 하면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0: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강조는 하지만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결정해.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또한 허락하시죠.
1: 네, 아멘입니다. 그 자유를 허락하신 거기에 정말 그 사랑이 있다라고 다시 절로 고백하게 되는 오늘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한과 또 책임을 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믿고 또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0: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뭐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부모님이 시계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1: 시계.
0: 예, 시계. 이제는 네가 시계를 보고 네가 시간을 결정하고 네가 지서를 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짓는 집안인데요. 제가 20살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경운기를 사주시더라고요.
1: 경운기.
0: 경운기. 시골이니까.
1: 너가 한번 농사지어.
0: 그치? 아버지도 경운기 저도 경운기 한대. 네가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차는 안 사주셨어요.
1: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0: 그렇죠.
1: 그 자유의지 여러분 어디에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것들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 고백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도 창세기의 은혜로 이 아침 열어봤는데요. 하,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 30분 더 하고 싶어요.
0: 그러게요.
1: 오늘 어떠셨어요, 목사님?
0: 아, 오늘 그 좀 설명이 많이 미약했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임과 권한 참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거거든요.
1: 아멘.
0: 네가 결정해봐. 나는 너를 지지해. 실패는 없어. 네가 결정한 일에 있어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게.
1: 아멘.
0: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다음 주엔 잘 준비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최고로 또 준비해 주시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고백하시는 저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아, 정말 또 감동의 포인트가 아닐까, 제가 또 인간 김보석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멋집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3774님 창세기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우리 3774님 메일 주소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창세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의 은혜로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창세기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해요. 그럼 목사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형상을, 나의 향기를, 나의 메시지를 나타내봐. 이 초대로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1: 아멘.
0: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 그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하루,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창세기로 여는 아침에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창세기의 높고도 깊은 은혜, 그 놀라운 빔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며 소리 높여 울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첫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감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훗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을 죽여서 기뻐하지도 자신이 모르게 일을 벌인 요압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다윗은 추후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고해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요압은 다윗조차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 자녀가 그걸 기억하며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며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둘째, 상대의 아픔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해요. 이 한 구절에 요압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 동생을 죽였기에 내가 아브넬 너를 죽인 거야 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수없이 변명과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그 변명과 이유의 끝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까닭이었더라로 끝이 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까닭만 찾는다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라고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까닭이었더라.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옷을 찢으며 애도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라는 말 뒤에 숨었을 때는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애가 힘들고 내 애가 시집살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때는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모든 상황 뒤에 숨은 내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돈 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한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처와 아픔 뒤에 숨어 있나요? 까닭을 찾으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진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지요.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를 내세우기 바빴죠.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을 겪으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30절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0: 교만을 회개해요. 28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까닭을 찾으며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까닭을 찾으며 변명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회개는 변명을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배우자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상처 뒤에 숨지 않고 다윗처럼 소리 높여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죄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상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탓, 환경탓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고 애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1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0: 2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일을 알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난 세 부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술사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세 부류의 등장 인물들은 각각 상징적으로 문제를 만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전 재산과 힘을 다 모아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해롭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술사들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리움을 받은 술사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 그리고 전례의 방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단순히 덮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순간적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방식이나 이 술사들의 방식은 우리도 많이 흔히 보고 듣고 사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지요. 아주 이상한 이 형상의 모양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형상을 파괴하는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잘 꿀 수 없는 이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신이 혹 저주를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사상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여사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이 저주를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모든 술사들을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알고 해석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무엇인지 본인도 알지 못했는데 그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의 해설을 하라고 하니 이 술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했습니다. 선뜻 그들이 나서지 못하니까 막 힘을 가지고 윽박하는 거죠. 이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터를 거름터기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 꿈을 해석하고 내게 알려주면 내가 선물과 큰 상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이 어기가 찬 거죠. 자기도 모르는 내용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만 해주시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해? 아니야, 꿈의 내용도 너희가 알아맞추고 그 해설도 니가 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꿈 내용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말해줄게요. 아니야, 니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것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들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들입니다. 술사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술사들이

0: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해몽의 길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꿈이 나왔을 때그 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수집해 놓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들은 지난날의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전례를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갓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술사들이 하늘과 통하여 영이 밝아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료에 근거한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뭐이 사회를 예측하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사회과학자들도 사실은 그들이 어떤 이 영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측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거기 안에서 혼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뿐이지 아름답고 신기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술사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방식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라고 그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설교의 문장입니다. 그 일을 알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은 그 일을 알렸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1번 읽습니다. 시작.
1: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0: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문제를 알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예 그거 자기가 혼자 해결하면 되지. 남 귀찮게, 그 사람도 바쁠 텐데.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알리는 것은 매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들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는 셀프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물은 셀프입니다.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있는 것처럼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기도를 알린다는 것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짐을 다 내어 던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남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기 시작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한쪽은 이 편을, 한쪽은 저 편에 팔을 올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평균 연령이 여든입니다. 여든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아론은 형이고요. 훌은 그의 누이의 남편입니다. 여든 때에 이 할아버지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기도.

했다는 거죠. 엄청난 기도입니다. 모세의 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후레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꾀할 때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이 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이 민족을 지금 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뭡니까? 돌아가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도 내 하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었죠. 에스더가 아,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하녀와 그 궁궐에서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모든 유다인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뒤편에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에스더서의 이야기 함께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신약에도 이에 못지않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그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난 거죠. 문제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그 환자를 내려 예수님 앞에 떡하니 대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복수형이죠. 이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 바로 중풍병자를 어깨에 함께 메고 온 그 친구들, 그들이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안고 올 때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 무슨 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문제 앞에 만났을 때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을 주께서 보고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함께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아니 내 믿음이 혹 없을 때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반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다 보면 흐지부지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장작불과 같아서 혼자 하나 장작덩이로 있으면 그 불이 쉬 꺼지고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큰 불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여러분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에 기도의 헌신자들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0: 용사들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목요일 저녁에 저 비전센터에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부의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가 마치면 또 비전센터 7층에서 주일 중보 기도팀이 우리 11시에 모여들 다음 세대 예배들과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에 묶어두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요, 다니엘도요, 모두 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0: 혼자서 기도하면 혹 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고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 나 외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둘 이상이 하는 기도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 있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마음 모아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당하면서 위축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 사도까지 잡혀갔습니다. 옥중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는다면 초기 기독교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합심의 기도의 현장에 주님도 함께 계셨고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방식으로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리게 하여 베드로를 옥중에서 풀려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이 슬로건 중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 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첫 단추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합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사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울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쉬운 성경은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고 성경을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기도의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막 부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니까 소문 나던데요. 소문 안날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받는 분들이요, 소문을 내지 마시고 소문은 하나님께만 내시길 부탁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스스로 혼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원수 마귀가 우리의 힘들을 분산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만 이런 기도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증명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그 링컨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그가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기도가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1864년 4월 30일 링컨은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기도의 힘을 모아 그 일들을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1864년 4월 30일은 노예 해방을 위한 국가 금식 기도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 링컨은 전쟁의 현장에서 막사에 깃발을 꽂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링컨의 막사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 야, 링컨이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힘을 모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일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포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했던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독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이제 영국 군들이 덩케르크라는 아주 조그만 어촌에 포위당했습니다. 독일군은 막강한 전차가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행기를 띄우려고 준비시키고 있었고 바닷가에는 잠수 항모를 가지고 이 영국군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거기에 고립되어 있을 때 처칠 수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기도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지역에 강한 비바람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과 폭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 위용을 드러냈던 로마의 전차들이 진흙밭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항공기도 이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있던 그 지역과 그 후면에는 고요하게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앞에는 비바람이 불었지만 뒤에는 잠잠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어 3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퇴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

0: 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전례의 방식이 있다고 느부갓네살처럼 술사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소문내지 않고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의 권사님을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의 장로님, 집사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는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눈치 구단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눈빛 속에 얼굴 속에 근심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진 어깨 속에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혹시 내가 기도해 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먼저 가서 손 내밀면 어떨까요? 권사님, 내가 자꾸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권사님 내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먼저 손 내미는 그런 권사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연합 속에 더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다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쭉서 있잖아요. 교역자들은 그거 하라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목사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핍니까? 노름을 합니까? 밤새 춤을 춥니까? 뭐갈 데가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아, 바쁠 일이 없어요. 심심해 죽겠어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가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묶어주셨습니까? 왜 전도의 기관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왜 셀로 편성해 줬습니까? 왜 헌신의 부서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게 하셨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항성결교회에 묶어주셨고 포항성결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셀에 묶어주셨고 한 기관에 묶어주셨고 한 부서에 묶어주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로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묶어주신 것을 싫다고 풀지 말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혼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를 같이 보내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 남들이 알아서는 안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문 안낼 자신 있으니까 부탁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일을 알리고 첫 번째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알렸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렸습니다. 당연하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전능한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리고
0: 그 일을 알리고라고 하는 이 핵심 문장 속에 다니엘은요, 사람에게만 그 일을 알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전능한 응답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도 그 일을 알린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요. 기도라는 포장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부탁해놓고 자기는 쿨쿨 자고, 예, 뭐 그래도 안한 것보단 낫습니다마는 자기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납니까?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입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입이 하나가 되

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주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내 입이 불러야 돼요. 원수 마귀는 내 입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고 성령님은 내 입이 열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을 열어야 돼요. 물론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자꾸 기어 들어갑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를 치시길 바라요. 몸부림을 치시길 바라요. 그래야 기도의 힘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화내는 소리는 나고 드라마 보면서 웃는 소리는 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다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회의 소리는 나고 사람들 깔깔대는 소리는 나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는 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수천의 군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존 낙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천만만의 군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해야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느부갓네살은 돈으로 살았고 권력으로 살았고 술사들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일이 많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방법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도가 적기 때문에 힘들고 실패한다는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능력이 신약성경 끝이고 줄어들었습니까?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큼 놀라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는 건 충격이에요. 여기 잘 안 앉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그 목사예요, 잡사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의 설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아까 목회하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 일을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리는 그 일, 그것밖에 다니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식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왕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존 맥아더의 말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요. 하늘나라에 두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시 오실 왕을 향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서도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현재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는 순종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 속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그 기다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뜨랑